0: 내부의 인사권 문제라든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을 넘어서 너무 자기 맘대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조정 역할이라고 하는 게뭐 서로 잘 타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면 또 내지는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과감히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할 건뭐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싸워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민민원 해결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돼서 사례를 들어보면 광역매립자인 경우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방치합니다. 매립장 감시, 매립장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길, 관리하길 바라고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조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게 크게 질타해야 될 문제고,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정 역할보다는 잘잘못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하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걸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생활 밀착형 민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떤 순위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0: 주민 요구가 서로 충돌할 수 있고, 사실 주민의 요구가 저하고도 충돌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민원 하나를 들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부스형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부스형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좋으니까 설치해달라고 하면 과연 그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원을 들으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정당한 사업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는 물론 뭐 너무 과다하게 드는 예산, 과다하게 드는 사업들은 할수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되는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도 꼭 필요한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사회 필요성, 그다음에 효용성,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 전반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2: 네, 저는 예산을 아직 뭐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과 안전의 생명 그리고 생활 볼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보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시내버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벤치에 비가 샜다 가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설마 시민들이 뭐할 수가 없는 거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일 겪지 않는 문제나 보행 같은 거, 생활에 밀착형 사업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1분 주민들께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나서 주민과 함께 수렴을 할 과정입니다. 결국 예산은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호 주도권 또 토론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전체 6분 동안 질문했던 후보 앞서 질문했던 후보에게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그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문 단답식으로 질문을 하시되 가능한 30초 이내에 끝내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질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요. 앞서 긴급 찬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네, 긴급 찬스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 그리고 한승우 후보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후보의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충분합니다. 네,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2: 네,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싸움인데요. 그래도 옆에 우리 한승우 의원님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까지 저는 상대방 비난과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님한테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1: 질문 없이 네, 감사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0: 예, 당혹스러운데요. 가벼운 질문을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천에 저희 지역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2: 네.
0: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죄송하지만 제가 삼천동에 폐기물이 있는 거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치로 제가 생활력이 있다라는 거,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 하고 있다는 것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0: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 등을 처리한 리사이클링 처리장도 있고 네. 매립장도 있고 뭐 이런 처리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벼운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천동 사시잖아요.
2: 네.
0: 저도 삼천동에 살고 있는데 삼천동의 이름에 혹시 유래를 아세요?
2: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0: 너무 가벼운 질문 드렸는데.
2: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해서 삼천동 그냥 출퇴근하고 막걸리 골목이 있고 저희 아이와 벚꽃 축제를 가고 중인이에 있는 공원에 가고 그 이상입니다. 사실 동물원도 제가 세 번밖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네.
0: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당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조국당과 선거 전에
2: 네.
0: 민주당이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뭐 갑작스런 기자회견도 하고 뭐 TF도 구성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유는 민주당은 전통이라고 될까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저와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조국혁신당을 입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있지 왜 탈퇴했냐? 조국혁신당에 있냐?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 제가 다음 공천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 아마 제가 오장육부 뒤집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왔는데요. 조국혁신당에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제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우리 한승우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저는 한승우 의원님이 멋있는 게 그겁니다. 5분 발언할 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실은. 당당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에게 하면 그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동에 대해서도 발전을 하게 되면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 보거든요. 근데 입분에서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원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실 뵙지를 못했습니다. 모 의원님 한 번밖에 못 뵀습니다. 다섯 번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당당하게 저는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저도 정의당을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저는 진보 정치가 꼭 필요하고 발전에 대한 생각하고 그래야 민생이 살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계속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진보 정당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당도 제3당으로서 굳건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내지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 합당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 되시고 합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합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성을 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합당을 한다 해도 저는 끝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0: 그럼 무소속으로 그냥 가실 겁니다.
2: 무소속은 안 되겠죠? 정의당으로 오시죠. 안 되잖아요.
0: 정의당으로 오시죠.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불러주시 그랬습니까?
0: 예.
2: 네, 저는 조국혁신당을 사랑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와 정의당 한승우 후보의 그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좀 더 날카로운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주시 마선거구의 후보자 두 분의 이야기, 토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았는데요.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 그리고 이은경 후보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0: 예, 오늘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 전라북도의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4년의 의정 생활 동안 3번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주시의회에서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경쟁하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부지기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비판하면 징계해버리는 음해하고 탄압하는 이런 형태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이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정치체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소수정당도 제3당도 들어가서 같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의 이번 캐치프레이즈가 검증된 한승우, 검증된 시의원 행동하는 한승우입니다. 제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고소고발과 두 번의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탈탈 털리는데요. 털릴수록 저의 깨끗함이 저는 빛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의 원칙 있는 의정활동이 오히려 돋보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고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짜 민생정치를 꽃피우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기호 5번 한승우 꼭 선택해 주시고 다시 재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한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삼천 1동, 2동, 3동, 효자 1동 지역구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님 여섯 분이 오셔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린 자리입니다. 센터장만 8년 했었지 이 자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후보님들이 여섯 분이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한 표 한 표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많이 좀 아쉽고요. 저 이은경은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밀착해서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정치 꼭 봐주시고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 있는 거 물론 우리 한승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 이은경 엄마처럼 많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6월 3일 꼭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이은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이은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그리고 정의당 한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누가 지역의 참 일꾼인지 판단하셨을까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들여다본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늘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투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동네 버스와 공원, 복지와 돌봄, 그리고 지역의 미래까지. 지방선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정치를 위한 일이기보다 내 일상을 위한 선택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 한 표를 남기는 일. 그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 소중한 한 표 미리 행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권나무 새로운 날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FM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17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권나무 새로운 날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사전투표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죠? 출장 중이어도 여행 중이어도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은 꼭 챙겨 가셔야죠. 신분증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물론이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요,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우리 지역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대표들을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도 여러 장입니다.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투표이죠. 오늘과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동네의 새로운 날에 한 표를 더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지역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가 라디오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는 완산동과 중화상 1, 2동이 포함된 나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선거구, 우화 1, 2동과 호성동의 차선거구, 그리고 송천 1동의 가선거구입니다. 6개 선거구 선택한 지역은 이유는 선거 후보자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고요. 현재 후보자 대담 토론회, 그리고 방송 연설, 그리고 저희가 쇼츠로도 구성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다 보시기 어려워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말한 내용들, 주요 공약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클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6개 선거구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도 지금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라디오도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약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할 건지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네,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행운을 비는 거가 아니고요. 좋은 후보를,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동네가 더욱더 잘 되었으면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행운을 빌어봤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이고요.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준입니다. 오늘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모저모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오늘 내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 그리고 30일 토요일 이틀이죠. 시간은 그럼 언제부터냐?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루 12시간이고요.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투표는요? 본투표는 6월 3일 수요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댁으로도 선거 공고물이 갔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본투표 때도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이 있죠. 반드시 신분증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 캡처 화면은 안 됩니다.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뒤에 본투표에 다시 참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6월 3일 날 공식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전투표를 하고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리면요.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과정까지는 같지만 이 관내와 관외는 투표용지 수령부터 절차가 좀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를 한 후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 바뀐 관내 투표소에서는요, 투표하는 하시는 분들은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같이 받습니다. 관내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투표용지 함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관내 투표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신 다음에 그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그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이번 선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고 누구를 찍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근데 또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제9회 이번 전국 동시 선거에서는요. 총 기본으로 7장을 받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까지 선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처음 3장 그리고 다시 4장을 받고 투표를 하게 되고요. 사전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더 8장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무투표 당선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게 있는데 기본 7장에서 조금 한두 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교통과 복지, 돌봄과 교육, 문화와 도시개발 같은 지역 현안들이 지역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고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는 민선 9기를 구성하는 선거로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 또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게 무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텐데요. 바로 기표 방법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후보자 칼에만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후보자가 걸쳐서 찍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정확하게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사는 지역에 중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여러 명 뽑는다. 뭐두명 뽑기도 하고 세명 뽑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명, 세명다 찍어야 하냐?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서는요, 두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만, 내가 가장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후보 한 명만 찍어야 되고요. 같은 당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1-가, 1-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나온 사람이 당이 있습니다. 그당다 찍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찍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5명 그 후보 중에서 한 명만 찍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한다는 거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한 행위도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비밀 선거니까 내가 투표를 했다라고 갔다 와서 투표소 앞에서밖에 인증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한 행위는 안 되고요. 이런 무효표 주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투표 방법 유튜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꼭 보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주 지역의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12개 선거구에 모두 51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했고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명, 조국혁신당 9명, 무소속 5명, 진보당 3명, 정의당 2명, 국민의힘 1명입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중 하나는 완산구 다 선거구로 4명을 선출하는데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 역시 각각 6명이 출마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후보가 나온 지역들 더 고민이 되시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후보인지 꼭 공고문 그리고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후보자 연설과 토론회를 꼭 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역에 굉장히 뭐 정치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버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청년 정책과 복지 같은 생활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요, 후보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또는 후보자의 당만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이모저모였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이 래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고요. 생애 1회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2026년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청년 이음 전주 4층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사무국에 방문 접수 또는 전주 인재 육성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전화 063-283-55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고요.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테라피, 미술치유, 마음 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 이해와 마음 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고요.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도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정서 안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전주시청 청년활력과에서는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6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과 취업, 인간관계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기수별로 1대1 심리 상담과 함께 원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꽃바구니 만들기와 수경식물, 치유정원 화분 만들기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마음치유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연속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모두 참여 가능한 청년들의 신청을 당부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0살 걷자 집 앞이야.

smell the truth 멀지 않아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땅에서 바랬대 저 새를 닮은 털

네, 20살 걷자 지바피아에 이어서 RM의 바이스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눈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내일이죠. 토요일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자 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은요, 지난 2009년 문을 연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 왔고요. 행사 주최 측은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은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소식을 좀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 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죽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라디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다음 저희가 편성이 9월부터 들어가는데 교육 끝나고 여러분 실습해보시고 그리고 기획을 해서 직접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그리고 천마줄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화 063-252-0935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c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새소년 난춘.

네, 새소년 난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투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선택들로 조금씩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주의 여러 소식들도 그렇죠.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일, 라디오를 배우고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보는 일, 그리고 바쁜 하루 속 잠시 시간을 내서요, 한 표를 행사하는 일까지 어쩌면 지역은 특별한 누군가가 바꾸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참여로 움직이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 투표일이죠, 오늘과 내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동네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덥다가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요즘인데요. 하루 안에 초여름과 봄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시 겉옷을 찾게 되는 이 널뛰기 날씨에도 몸과 마음도 적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계절이 조금 더 천천히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날씨도 참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요즘 날씨가 왜 이래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작은 변화에도 더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저녁엔 추우니까 겉옷 챙기세요. 그리고 물 자주 드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적당한 온도 속에서 편안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며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의 신문의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의 진행자 남지숙입니다.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은 매달 발행되는 송촌동 말 신문을 기자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취재하면서 생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2013년 첫 발간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이어져 온 송촌동 말 신문은 우리 마을의 소식과 현안을 주민 눈높이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시민 언론으로서의 마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게요.

0: 네, BTS의 바디 투 바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실 송촌동 마을 신문 편집장님이신 유수경 선생님 편집장님
1: 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을 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 달에도 마을 신문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1: 그렇죠.
0: 네. 이번에도 그 신문을 배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1: 네, 피드백을
0: 받았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네. 신문을 놓고 있는데 이제 간혹 그 제가 기사를 쓰지만 저에 네. 대한 기사가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문분들이 저 옆집도 그렇고 아랫집도 그렇고 윗집도 그렇고 신문 기사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그래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좀 더 그래도 뿌듯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힘들지만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오락가락.
1: 오늘 여름이었어요.
0: 네.
1: 31도가 웬 말이냐.
0: 그러니까요. 지금 5월. 네. 그렇죠. 네. 올 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네.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네. 왜냐면 감기에 걸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날씨가 요동치다 보니까.
1: 네,
0: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먼저 진행할까요?
0: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첫 번째 소식은요. 그 송촌 삼동이 분동된 이후에 초대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이제 김한균 위원장님 계셨는데요. 이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0: 그러니까 네.
1: 되게 초대 위원장이어서 굉장히 남다른 감명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이분은 그 송촌 삼동의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웠는데요. 네. 좀 처음 만난 자리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처럼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내 굉장히 뭐랄까 겸손한 태도 그런 것들이 참 그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1: 네.
0: 사실은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그쵸.
0: 어떨 때는 이 봉사가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1: 있죠.
0: 부담을 네.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냐고요. 라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다 보니까 그 말 안에 참 깊은 어떤 삶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간파를 좀 했습니다. 처음부터.
1: 네. 초대 네. 위원장님이 아우라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벌써부터 다음 오실 분이 또 걱정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봉사활동 오래 하다 보면 그 지속 가능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삶의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이 김한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좀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이 있지 않으면 네네. 힘들잖아요.
1: 그쵸.
0: 뭐 단발성의 네. 어떤 봉사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남동생이면 누나가 네. 자기를 희생하면서 동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사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1: 그런데
0: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학업을 네.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읽어줄 수 있고 또 공감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 더 제가 가슴에 닿아왔던 말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평소에 삶 자체가 하시는 일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 철학을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1: 그 기사 보니까 이분이 그 대학교 전임 교수로 퇴임까지 했다고 써 있는데 보니까요.
0: 네, 네.
1: 자치위원장님께서 교수 출신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래도 주변의 어려움도 돌보게 되는 것 같고.
0: 네.
1: 본인이 전공한 또 그 과를 살려서 봉사활동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0: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전기공학을 좀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전기안전협회에 또 소속으로 계세요. 계시면서 전기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네. 이제 그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기 점검이라든지 수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전주 지역 같은 경우 매년 20곳 정도를 이제 그 선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제 방문해서 이분들의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네. 손이 되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곳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이분의 또 하나의 삶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참 독특한 게 보통 지자체위원장 하면
0: 네.
1: 뭘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0: 네.
1: 좀 어디 나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0: 네.
1: 네. 네, 지금 송촌 3동의 초대 지휘위원장님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교수 팀도 하셨고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협회에서 전기봉사도 하시고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렇다면 이분이 그 교수 재임 시절에도 굉장히 강단에서 남다른 그런 교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네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이면은 그 다음 정치의 인문학연 하나의 어떤 네네. 발판으로 삼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쭤보진 않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일종의 이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하나의 그 역할일 뿐이지.
1: 네.
0: 지금은 또 사람이란 게 생각이.
1: 변할 수 있죠.
0: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네. 하셨고, 이제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성품도 좋으신 분 같아요.
1: 네.
0: 이게 특별히 이제 제가 그분을 한번 뵙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1: 네.
0: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의 이제 그 대학 교수로서 또 저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제자들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39분을 주례를 서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주례 서주진 않잖아요.
1: 그렇죠. 존경받는 분한테만.
0: 네, 그렇죠. 네, 그렇고 네. 지금도 거의 매년 네. 그 제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 학생들이 이분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지금 대학교도 아마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지식들이
1: 네.
0: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그 교과목은 사실은 과거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그분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좀 살려서 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수법을 이어왔고 그뿐만 네. 아니라 그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네. 멘토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참 스승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렇죠.
1: 굉장히 다양한 그 삶의 경험들이 강단에서도 또 여겼을 것 같은데 그 지금은 어쨌든 송촌 3동의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이잖아요.
0: 네.
1: 에코시티는 송촌 3동으로 분동은 됐지만 송천 1, 2동하고 되게 다른 또 신도시나 마찬가지인데
0: 네.
1: 초대 이제 자치위원장이니까 그 본인의 역할이나 느낌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떠셨다고 하세요?
0: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좀 더 파악하고 하는데 사실은 에코시티가 그렇게 대부분 그 지역은 새롭게 유입된 인원들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이 아니라 다 모두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일종의 네. 하나의 그 주민들을 쉽게 표현하자면 모래알 같기 때문에
1: 그쵸.
0: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점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시티 자체가 그야말로 아파트 정글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지별로 좀 나누어서 살아가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에코시티를 모두 전체가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특이한 점도 뭐냐면 이 에코시티에가 젊은 층도 있지만 또 노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조화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1: 네.
0: 좀 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서로 이제 소통하는
1: 네.
0: 단지별로 또 서로 역할을 좀 중개 다리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신문 배포할 때도 보면 젊은 세대층도 굉장히 많이 있고 노년 세대는 거의 송천 1, 2동에서 건너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0: 네.
1: 다시 에코시티 주민이 된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사실 화합하려면 행사, 축제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네,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 있다고 들었어요.
0: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인 부분이 있고,
1: 네.
0: 이분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1: 네.
0: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1: 네.
0: 동대표였었어요.
1: 아.
0: 동대표였고 네. 좀 더 그럼 동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하다가
1: 네.
0: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1: 네.
0: 그 아파트 내에서 어떤 거였냐면 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신앙송 대회라든지
1: 네.
0: 음악회라든지 여러한 어떤 행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고 얼굴을 또 안면을 트게 되면 우리가 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접점이 생기는
1: 네네.
0: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따뜻한 그 마을의 기억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지난 3월부터 계속 진행을 해온 건데요.
1: 네네.
0: 매달 초에 그 에코 클랜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이제 죽깅이라고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죽는 사람 있고 그런 건데 이분께서는 버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 주민들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하고 해서 또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에코시티 그 공간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큰 계획 중 하나가 10월 27일에 그 세병호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이 함께하는 동민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오.
0: 첫 해가 되는 거겠죠.
1: 그래요.
0: 네.
1: 그 지난 해에는 송천 2동,
0: 2동에서
1: 동민의 날 첫 행사를 했잖아요. 거의 10월, 11월에 다 모여있는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네, 어쨌든 뭐 짧은 인터뷰였지만 공동체를 향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또 앞으로 계획들이 되게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1: 네.
0: 또 이 위원장님께서도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1: 그렇겠어요.
0: 속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긴 하셨지만
1: 네. 그래서, 초대가 원래 힘든 겁니다.
0: 네, 네. 잘 그 길을 네. 닦아주시길 또 당부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다음 소식을 그러면 네. 제가
1: 할까요?
0: 준비한 내용을 예, 네. 이어가 주실까요?
1: 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0: 네.
1: 6월 3일까지는 아직도 뭐 엄청난 많은 선거가 앞에 두고 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만 되면 모두 다 아유 시끄럽다.
0: 네.
1: 문자 지겹다. 네. 이러는데 근데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선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약에 담겨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시민들은 공약을 정말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0: 네.
1: 오늘 바로 그 질문에 출발한 이색 시민 참여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0: 네.
1: 오늘 준비한 건 전주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배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네, 가야죠. 네. 좀 독특한데 도대체 어떤 걸까요?
0: 네, 우선 그 우리가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선거이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네.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관심이
1: 없어요.
0: 네, 그게 지금 현실인데. 네. 지금 전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배가 간다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무슨 김정배가 간다? 무슨 배달 앱이나 광고 같은 느낌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네. 받으셨을 텐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어떤 정책 제안을 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정책 배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정배인데 김은 우리나라의 성이 가장 흔한 성이니까
1: 네,
0: 김을 넣고
1: 네.
0: 정은
1: 아.
0: 정책 그리고 배는 배달 그래서 예, 정책을
1: 이분,
0: 배달하는 것을 줄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1: 이분 성함인 줄 알았어.
0: 네.
1: 제 페이스북 친구에 김정배가 있어서
0: 네.
1: 처음엔 동일 인물인가 깜짝 놀랐거든요.
0: 네, 그래서 이분도 그 네. 페이스북에 계시는 분인데 네. 굉장히 본인 이름이 지금 전주시 네. 내에
1: 네.
0: 에 이제 알려지고 또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1: 네.
0: 자기 이름이 사용되면 이름 도용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름 저기 근데 굉장히 흐뭇해하셨다라는 얘기 후담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진 친근한 네. 이름인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떻게 출발했다고 하시던가요?
0: 네, 사실 그 전주 지속하는 발전 협의회에서는 지방 선거 때마다
1: 네.
0: 이제 후보자들에게 이 그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그냥 후보자 중심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좀 시민들이 직접 그 소리를 좀 전해주는 거 그래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1: 네.
0: 차원에서 시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그 선택을 고르는 거
1: 네, 네.
0: 그러니까 정책이 한 208개 정도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거 방법에 의해서 이제
1: 네.
0: 28개 정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후보자들이 그
1: 네.
0: 정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1: 아.
0: 주문하는 거 그래서 저 주문을 해야지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그래서 배달이군요.
0: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더 좀 재미있게 성
1: 네.
0: 유권자들과
1: 네.
0: 또 후보자들이 좀 재미있는 방식의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이런 발랄한
0: 네.
1: 역발상이
0: 네.
1: 필요한데
0: 네. 네.
1: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였잖아요.
0: 네.
1: 우리는 뭐 유인물을 받아보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먼저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독특한 것 같고
0: 네.
1: 이게 정말 정착되면 이제 그 시민들 눈치를 보면서 공약을 만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네.
0: 그리고 본인들이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208개 중에서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가
1: 네네.
0: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1: 골라 먹는 메뉴판.
0: 네네네네네.
1: 네, 골라 먹는 정책 메뉴 이런
0: 네.
1: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니까 보통 그 정책 하면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제쳐두고 그 후보자들 공범을 오면 우리 잘 안 보잖아요.
0: 네.
1: 네.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정책 배달 문화로 연결을 하면 내가 제안했던 것이 이 후보자가 선택했네 이런 것도 되게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러면 이 안에 담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제 그 카테고리별 또는 대상별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까 208개라고 했잖아요.
1: 네, 근데
0: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출퇴근의 교통 문제였어요.
1: 아, 그렇죠.
0: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그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또 그 교통 문제,
1: 네.
0: 그다음에 청년 문제,
1: 네,
0: 돌봄 문제, 또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메뉴가 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배 관들 직접 그 주문을 받으면 네.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서 오. 주문을 직접 그 방 그 배달하는 거죠. 오. 배달하고 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들을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도 이제는 저 본인이 주문한 제품 정책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거 또 부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공약 그 이행률
0: 그렇죠.
1: 그 점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앞에 보니까 뭐 교통이나 교통 약자, 그럼 청년 문제 이런 거 같이 보면 생활 속의 의제를 담았다는 게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 공모도 있었었고 또 네. 전문가나 또 지역 시민 단체 활동을 다양한 어떤 방면에서 네. 의견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현실성과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어떤 의지들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전과는 다른 이제 선거 문화 정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의 선택을 통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이 그 공약들이 네. 이행률과 함께 나중에 이제 평가받을 것 같아요.
0: 네. 네. 대부분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방선거에서 그냥 그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느냐, 얼마나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 사람 유명한가라는 거 보고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죠.
1: 네. 그거 예일까요? 안 지킬까봐?
0: 그래서 이제 조금 누가 시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가에 전 네. 초점을 두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이제 네. 시민들도 좀 앞으로는 내가 후보자를 선거에서 네. 투표를 할 때 그런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요란해지고 더 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결국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있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동안 우리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 생활 밀착형 그 정책이 아니었던 것 같고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의원 정도 돼야 지킬 수 있는 공약,
0: 네.
1: 허무맹랑한 공약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 배달을 하고 후보가 받고 정책을 이행하고 이렇게 간다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공약이라면 공은 우리가 그 없는 거잖아요.
1: 네네.
0: 약은 약속. 그런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으로 배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4년 후에 네. 얼마만큼 이행했는지도 네, 팔로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네. 더 중요한 거.
1: 정말 중요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 작은 목소리가 단순히 이제 요청해서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많이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는 인데요.
1: 네.
0: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다음 주제 준비한 내용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성천 FM 읽어주는 말 신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1부에서 두 가지 우리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새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시민들이 정책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주차할 데가 없다. 아, 그리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또 비가 오면 겁이 난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거창한 뭐랄까 개발 사업에 좀 더 집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줘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최근 2026년 상반기 전주병의 정동영 국회의원이시죠. 네. 이분께서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2부에서 이제 네. 그 유승영 편집자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이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먼저 예산에는요, 성천 일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금암복 노인복지관 개발 사업, 진기마을 상습침수구역 정비 사업, 덕진 금암광장 본수대 개선 사업, 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 사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러한 것들은 네.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전동영 국회의원께서 특별교육부 21억 원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네. 이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네. 나눠보고요. 이제 저희 송촌동 마을신문에서도 그 네. 과정을 좀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이번 달에서는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그 네. 부분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네. 그 오늘 이야기할 사업들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민들이 겪는 매일 내가 불편하게 겪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면 수십조 뭐 수백억 이런 국가사업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지만 내 주변이 내 동네에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집 앞 골목주차 문제가 해결되거나 비만 오면 넘치는 도로 정비 또 아이들 등교길이 안전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비는 되게 없거든요. 어쩌다 한번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놓고 생생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피부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그 특별 교부세 사업들은 그 사업들은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0: 그러니까 송천 도서관 앞에 있는 솔레문화 아니구나. 거기 그 청소년 솔레 청소년 복지가 있죠. 거기 하나 있고 도서관 앞에 있고 이 정도가 있고요. 송천 이동은 뭐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오래된 지역 상가, 주택가, 생활거리 있는 곳에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먹자골목 갔다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료 주차하고 싶다 간절히 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 안까지 주차가 다돼 있고 이중 주차 때문에 차를 못 빼가지고 막 민원이 발생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민들 이야기 들어오면 퇴근하고 집 근처를 20분 넘게 돌다가 아주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낮에는 괜찮고 하는데 밤에 되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비 오를 때더 불편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생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1: 특히 이제 오래된 주택가들은 골목 이제 자체가 좀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차한 대만 잘못 세워져 있어도 통행 자체가 어려운 굉장히 그런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히 불편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로 되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오거나 아이들 함께 오는 것도 있고,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할때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차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타인에 불구하고 차량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는 그 야간 보행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이제 감정 싸움도 있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세웠냐? 전화번호 안 남겼다. 차좀 빼달라.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피로감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영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 갈등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공영 주차장이 단순히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0: 그렇죠.
1: 주민 생활 갈등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0: 네.
1: 그래서 공유 주차장이 더 많아야 되겠죠. 뭐 피로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이용보다는
0: 그렇죠.
1: 걸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더 이제 그 다음 사업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금암 노인복지회관 개발 사업에 6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특히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0: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년 이게 개선 사업이 들어가면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복지관 통해서 내가 얼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쉬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 건강, 문화, 생활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가면 운동도 하지만 놀이교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노년의 삶을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나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복지관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활동이 되고도 있습니다.
1: 가끔 이제 그 놀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복지관 가는 날이 즐거운 소풍 가는 날과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 취재 때문에 이렇게 가보면, 식사를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주말에 너무 힘들대요.
1: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주말에는 오픈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무 맛있는 밥을 주니까 집에 오면 엄마한테
0: 잔소리.
1: 잔소리.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0: 그러니까 진짜 그 복지관에서 이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되게 그 삶의 적적함도 달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자는 편한

0: 편리한지, 이동 동선은 안전한지, 냉난방은 잘 되는지, 화장실 이용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생활 환경 개선되면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 이게 복지 혜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진김마을 저희도 지난해 한번 다룬 바 있고, 이곳이 이제 매년 여름 되면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정비 사업에 5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비 소식만 들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진기마을에 이러한 예산이 책정돼서 좀더 이제 그 진기마을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좀 더,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좀더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지난주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1: 아, 네.
0: 진김마을 갔는데, 통장님이, 서류를 막 준비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정비사업 5억 원 투입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가신다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 진기 경로당 앞에 가면, 하천이 있어요. 하천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여름에 침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고, 망경강 상류 전주천에서 물이 밀려온대요. 전주천부터 물이 이렇게 밀려서 망경강으로 스며들면서 진기마을까지 밀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진기마을의 일부 가옥이 침수가 되고 도로까지도 이게 침수가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뚝을 굉장히 높이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이 5억 원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몇년 사이에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쏟아지는 물량이 엄청 많아서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이쪽 그 상습 침수 지역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대피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막 비가 오면 오늘 밤 괜찮을까, 차를 미리 빼내야 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일부 가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하천 높이를 높이면 그나마 좀 밤잠을 설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특히 이제 비 많이 오는 날 밤새 상황 지켜보느라 잠못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상습 구역 정비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조금 더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잠을 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0: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시간 비용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홍수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 배수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여러 잡다한 잡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0: 몰려들면.
1: 몰려들면 그것은 그 배수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이제
0: 쌓이는
1: 범람을 할
0: 거죠.
1: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1: 이게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해년마다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문제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0: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의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게 사실 안타깝기도 했어요.
1: 그렇죠. 어려우니까 5억이면 되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못했을까요?
0: 관심 부족이겠죠.
1: 그렇죠.
0: 표로연을 내지 않은.
1: 맞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6.3의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전주 시민 한분한 분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은 투표권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곳을 배제하는 것이
0: 그쵸.
1: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다음에
0: 유권자가 적든 많든.
1: 그렇죠. 그런 점들은 우리 후보자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드려보면은 시민쉼터 이야기거든요. 덕진 금암광장 분수대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광장이란 공간이 사실은 그 광장의 그 개념을 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이것이 도시 분위기로 굉장히 또 밝게 하거나 좀 그렇게 그 광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0: 보통 광장 하면 단순한 공터가 아니고 시민들이 머물다 가는 그 쉬어가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대 주변에는 여름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걷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산책 코스로 이용하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 그만 분수대가 사라지고 나무로도 심긴 했는데 되게 녹지 공간은 사실 없는 편이긴 해요.
1: 그러면 사람들을 가질 않죠. 이용하지 않죠.
0: 그게 만들긴 했는데 작은 나무 중심으로 만들어놔서 그 보셨지만 그 분수대가 사라지고 공간 조성을 했는데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없고 어설프게 좀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그 보수 같다면 약간 다른 개선 사업 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쉼터의 개념으로 사실 다시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1: 요즘 이제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빨리빨리 개발 이렇게 해서 도시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보존하는 거좀더 친환경적인 어떤 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 시민 쉼터로서 좀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쵸. 전주는 이제 관광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삶도 되게 중요하고 공간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분들도 전주는 생태 관광, 휴식 공간,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공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4년간 굉장히 나무 잘림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간 전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1: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유권자들의 이번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게 바로 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의 소식은, 마지막 내용은 어린이 안전 이야기인데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호 구역의 엘로 카페 정비 사업, 여기에 2억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네요.
0: 그 옐로 카펫 아시죠? 학교 주변 신호등 앞에 옐로 카펫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횡단보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운전자들도 이게 잘 보이고 아이들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게 표시이긴 한데 사실 아이들은 차가 온다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차가 피해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무기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도 있고 또 키가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들이 잘못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약보가 안 돼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곳에 이제 옐로 카펫을 좀더 설치를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운전자도 서로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계속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교 갔는지,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지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학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가 그런 과정도 또 걱정되는데, 이렇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엘로 카페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조금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설명한 것 보면 다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잖아요. 근데 특히 옐로 카펫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교 앞에는 20km 속도 제한이 사실은 그게 뼈아픈 얘기잖아요. 20km 사실 우리 운전자들 가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데도 사실은
1: 30km.
0: 한옥마을 20km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0: 중앙초
1: 지역마다
0: 앞에는
1: 조금.
0: 20km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20km가 있고 30이면 보통인데 20km도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20km도 사실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학부모나 지역민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이제 이 특별교부세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시민 네. 생활에 가까이 있는 네.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어서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네. 또 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분명 거창한 말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골목이 좀 편해지고 비 올 때 좀 내가 편해 잘 수 있고
1: 네.
0: 어르신들이 잘 쉴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원하는 삶의 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오늘 이제 2026년 상반기 전주병 정동윤 의원께서 받아온
0: 네.
1: 특별교부세 21억 원 확정에 대한 소식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0: 네.
1: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네. 복지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잠깐 네. 언급했는데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있어서
0: 네.
1: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데요. 5월 30날 송천동 도서관에서
0: 네.
1: 2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야외 잔디 놀이터에서
0: 네.
1: 특별한 부플리 마켓 지구책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구책장은 책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부플리 마켓 행사 있는데요.
0: 네.
1: 본인들이 읽지 않은 책을 다시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이제 단순한 중국어 장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의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0: 네.
1: 책을 이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원순환과 새해랑 체험 프롬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양말목 꽃키링 DI라든지 아니면
0: 네.
1: 비건 점토 마그네 체험도 이번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전주시 송천동 네. 도서관
0: 네. 네,
1: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간별로 이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에 참여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0: 네.
1: 시간이 더 있으면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또 송천동 마을신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 있는데
0: 네.
1: 잠깐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0: 네.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요 전주공동체 라디오와 전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기초의원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 6개구 선거구를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또 조국혁신당, 무소속 이렇게 좀 다양한 국민의힘까지 다양한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사실은 그 다양한 정당이 다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절실한 정당들이 이번 토론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이제 일부 정당의 후보자들만 참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우리 알 권리가 있는 측면에서
0: 네, 또 아쉽죠.
1: 네, 아쉽네요. 많은 분들 후보자들이 다 와서 우리가 검증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거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송천동 마을 신문이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PR할 수 있는 좋은 공간 자리가 되는데 왜 안 오실지 좀 아쉽네요.
0: 네, 아마도 기초원들은 그동안 그 어느 매체에서도 사실 다루지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는 뭐 개인적인 활동들은 기사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정책을 검증받거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생소하기도 할 거고 되게 두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준비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준비한 우리 오늘 선거 방송인데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1: 네.
0: 그 길을 여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뭐 몇 개의 지역구만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기초 의원들이 저희 방송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방송이 나갈 텐데 어디서 보면 되나요?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녹화하고 녹화한 이틀 후부터 이렇게 방송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인 거 맞진 않은데 네네. 이제 녹화된 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놓치시면 유튜브에서도 네,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저희 송천동 마을 신문 지역구인 송천 일삼동 의원들은요 정말 착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님 두 분, 네. 차명건 의원님하고 박윤정 전 비례대표 네. 의원께서 이번에 출연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네. 후보자도 이번에 그 토론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정책
1: 네.
0: 그리고 의원의 자세 어떤 일꾼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을신문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1: 네, 칭찬합니다. 네. 저도. 그리고 송천동 주민 여러분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내가 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0: 네.
1: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오늘 이렇게 5월달 송천동 마을신문, 송천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에서 다뤄봤는데요.
0: 네.
1: 다음 달에도 더욱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0: 네.
1: 그리고 또 뼈를 짚는 그런 우리 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
0: 네.
1: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천동 마을신문 편집자 유수경님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 me hear you sing. Sing it together.

0: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외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세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0: 1998년부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번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이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6월 3일
12: 6월 3일
13: 6월 3일
14: 6월 3일
1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0: 그런 땅에서 라일락을 키운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머지않아 신호구 계절 6월을 맞이하겠죠. 계절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창문을 열고 싱그러운 햇빛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태경의 아 목동아.
1: 댄니 보이 The pipes are cold.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음악 한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다는 안심과 함께 따스한 햇볕 속에 음악 한 곡의 즐거움은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며칠 전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고 있는데 원장님이 어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나무 쟁반 위에서 놀지 말고 째를 내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말고 본연의 자세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세상은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죠. 오늘은 어떤 색으로 세상이 보이시나요? 아무 욕심 없이 텅빈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본다면 투명하고 맑은 자신의 본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은 꿈 같은 선물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지만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우리 생애 유일무이한 오늘입니다. 오늘을 가침하니 우리가 실재하고 점유하고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의지를 채울 수 있는 시 공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내일로 가는 통로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완결된 삶의 단위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지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신일의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던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정녹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

불어오는 바람은 외롭고 떨어지는 낙엽은 슬프다고 했어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대한 목표보다는 생각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아진의 파초.

지금 마음 편히 쉬고 계신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이룬 것도 많고 남은 세월 멋진 삶을 영위할 만큼 돈도 모아놨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가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있었나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빈자리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꾸려보세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로듀서 양태서, 진행의 김정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봉래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근육의 의미는 자기 관리를 상징하는 멋진 외모, 그 이상인 것이라고 합니다. 노년을 대비해서 재테크 못지않게 근육 테크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무엇보다 넘어지기 쉽고요. 거기에 골절상이라도 입으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평소에 저축하듯 근육을 키워야 한다네요. 하지만 욕심부려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겠지요. 꾸준히 성실히 반복하며 근육을 키워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흔하면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오랜 역사를 함께한 음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 오이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으나 너무 많이 먹으면 한혈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거기에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의 대표 음식이며 소화 기관 기능을 향상하고 화상이나 자외선의 노출이 많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이즙은 땀띠 부위에 바르면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오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 위험한데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독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오이 섭취가 필요하다네요.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해후.

최성수의 해후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이에 풍부히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시는 항종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체내에 발생된 암세포를 조기에 파괴할 수 있고요. 또 우이는 리그난, 아피제닌 등의 생체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조절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리그난 성분은 항생제와 병원균,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 분자로 작용해서 종양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이 속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은 물론 노폐물과 중금속까지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능이 있으며 몸속에 노폐물과 중금속 등이 과다하게 쌓일 경우 피로가 유발되고 몸이 부으며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풍부한 칼륨은 인후작용을 촉진시켜 체내에 쌓였던 노폐물과 증금속을 배출해주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A, B, C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이랍니다. 오이는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변비는 주로 장이 건조해서 생기는데 수분이 많은 오이를 섭취하면 변비를 해소해주고 신체 밸런스를 맞추어준다네요. 오이는 수용성 섬유질 펙틴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체되어 있던 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열량이 매우 적어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산울림의 개구쟁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성질을 띤 채소로 체내의 열을 진정시켜 여드름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 덕분에 반찬 또는 샐러드, 김치, 생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오이. 그냥 수분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채소로 보약만큼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이는 세계적으로는 과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이와 같이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 토마토, 양배추, 양파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크게 피클용 오이, 생으로 먹는 오이로 나눕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오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평소 피로감이 자주 발생했다면 오늘부터 오이를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이를 모양 그대로 둥글게 썰어 소금에 약간 절여 씻어낸 후 사과 식초 1과 끓인 물 식혀서 5 비율로 섞어 이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5도 되고 10도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두고 오이와 같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갈증도 없고 나들이 할 때에도 조그만 병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김광석의 그대 웃음소리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노봉이었습니다.

0: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1: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0: 그럴 땐 사전투표 하면 돼.
1: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0: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1: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0: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1: 그래. 투표 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0: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2: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3: 5월 29일 30일 이틀.
2: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본투표는 언제?
3: 6월 3일.
2: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운동의 장점만을 모아둔 스포츠가 있다면, 자, 오늘은 전주에서 그리고 완주에서 재밌고 획기적인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완주군 비봉 피크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저는 전주 전아리 피크볼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는 차영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성식 회장님.
1: 네.
0: 차영근 총무님.
2: 네. 네.
0: 총무님보다 회장님이 높으신 거죠?
2: 그렇죠. 당연히 높죠.
1: 아, 이거 논다디 없어요. 네.
0: 완주군에서 오신 회장님, 피클볼 협회.
1: 예, 예.
0: 완주군 클럽. 피클볼 클럽 협회 예. 회장. 예, 예. 뭐. 님이시고.
1: 좋습니다.
0: 네. 그 차영근님은 동호회죠?
2: 그렇죠. 예, 예.
0: 전아리 그 동호회의 총무 맡고 계시고,
2: 예, 예.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그리고 완주에서 재밌고 획기적인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좋습니다.
0: 예.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 아, 라디오 방송이니까 좀 길게 말씀해 주세요.
1: 그래요. 네,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비봉면의 피클볼 클럽 회장이지만
0: 네네.
1: 이제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0: 네.
1: 피클볼 코트를
0: 예.
1: 내면을 네. 국제 규격으로 맞게
0: 예.
1: 예,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지금 완주군 비봉면에 그 코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0: 국제 규격에 맞는.
1: 네, 예, 대한민국 최초의.
0: 대한민국 최초의.
1: 예.
0: 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1: 예, 감사합니다.
0: 이야. 아, 몰랐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1: 아, 그래요?
0: 아, 전국 최초로.
1: 예.
0: 이야, 완주군 비봉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총무님은 좀.
2: 전주대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기간도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그 한정된 기간만 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은 이제 저희들이 다른 구장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0: 네네.
2: 같이 이렇게 함께 피크볼도 치고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그리고 우리는 완주인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전주와 완주에 사신 지 각각 얼마나 되셨어요? 회장님 먼저.
1: 네. 아, 저는 65년 됐습니다.
0: 토박이.
1: 예, 네, 토박이.
0: 아, 나이가 나와 버렸네요.
1: 아, 뭐 괜찮습니다.
0: 6학년 5반?
1: 예, 예.
0: 아,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지역 큰 저기 뭐 대도시 같은 데 나가고 싶어 할 법한데 왜 안 나오시고?
1: 뭐 고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0: 네네.
1: 근데 저도 나갈 만큼 나갔다 왔습니다.
0: 아 중간에 예. 이제 젊은 시절 나갔다가 이제 예.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고향에서
1: 예,
0: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1: 예, 맞아요.
0: 예, 예. 비봉면 최고.
1: 감사합니다.
0: 네, 총무님.
2: 예, 저는 이제 전주에 한 3년째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요.
0: 오.
2: 아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그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0: 아 육아 때문에
2: 예예 예, 전주에 아.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고향이 원주라고 들었습니다.
2: 예, 원주에서 쭉 살다가
0: 네.
2: 이제 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아 우리가 가서 좀 돕자.
0: 네네.
2: 예, 우리가 뭐 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고요.
0: 아유, 아시고 뭐 정정하시잖아요.
2: 예. 네. 운동에는 아직까지는 뭐 활력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0: 네네.
2: 그래도 나이는 이제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손녀들 돌보고 또 본인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0: 네.
2: 예, 우리가 전주로 이사 가자.
0: 네네.
2: 예, 그래서 전주에 오게 됐습니다.
0: 자녀를 위해서.
2: 예예. 예.
0: 아, 또 이렇게 전주에 계시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예예, 예, 너무 좋죠.
0: 전주에서 건강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그러면 전주에 살아보니 또는 완주에 살아보니 정말 이것 하나는 좋더라는 게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회장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완주에 살아보니 비봉면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좋더라.
1: 비봉면에 살아보니 스포츠 하기는 정말 좋더라.
0: 오.
1: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피클볼장 있죠?
0: 이야.
1: 테니스 코트 있죠?
0: 오호.
1: 파크 골프장 있죠?
0: 네,
1: 축구장 있죠?
0: 네.
1: 풋살장 있죠?
0: 네,
1: 다 있습니다.
0: 아니 대체 어떤 동네길래 이렇게 스포츠 체육 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까?
1: 완주군에 뭐 스포츠 시설이 많은데.
0: 예.
1: 예, 그래도 하여튼 비봉면에는
0: 예.
1: 이게 다 있습니다.
0: 특성화된 곳이에요 혹시?
1: 아, 그건 아니고
0: 예.
1: 제가 이제 17년 전에 귀향을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관여한 게
0: 예.
1: 파크 골프장 이제 그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0: 예예.
1: 건을 했는데 그게 됐고
0: 와.
1: 그다음에 이제 농촌 종합개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그 테니스장을 제가 이렇게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0: 네네.
1: 거기로 공모를 해가지고 피클볼장 국제 규격에 맞는
0: 네네.
1: 전국 최초로 내면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0: 이야, 내 고향에 내가 공헌하면서 살아야겠다.
1: 그래서, 네,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1: 예,
0: 거잖아요.
1: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0: 원래 저기 스포츠인이세요? 생활체육인이세요?
1: 아마 하여튼 대학교 체육 시간에 이제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0: 네.
1: 그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테니스 하고 있어요.
0: 이야, 알겠습니다. 자, 총무님은 전주에 살아보니
2: 예, 전주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제 지인들이 전화가 오고 이러면 전통적인 거 한옥 마을이 있다. 이러면 한번 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선뜻 예, 한번 거기는 꼭 가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0: 네네.
2: 실제 온 사람도 있었고,
0: 뭐
2: 저하고 이제 저 같이 이렇게 만나고 가면 좋은데 한옥마을만 보고 한복만 입고 그리고 간 사람들이 허다해요.
0: 아.
2: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거기만 가고 나를 만나지 않고 갔냐.
0: 그러게요.
2: 예, 거기가 훨씬 재밌었나 봐요.
0: 아.
2: 예, 그래서 다양한 걸 경험하고
0: 네.
2: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은 것만 저한테 이제 올려주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0: 그러네요.
2: 그런 전통적인 게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대도 되고 또
0: 네.
2: 앞으로도 또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차영근 총무님이 전주에 계시니까 이제 예. 원주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예. 저희 전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2: 예, 예.
0: 앞으로도 전주 알림으로서
2: 예, 예.
0: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예.
3: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네트 종목의 특징을 모아놓은 피클볼이란 유스포츠가 미국과 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동민 기자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의 현장입니다. 탁구 라켓보다 조금 더 큰 라켓으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입니다.
5: 입문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 다 게임도 가능하고 테니스는 이제 몇 년 배워야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4: 테니스와 배드민턴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쓰며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6: 라켓이 한 200g 정도 되고 플라스틱 공이고 뭐 스피드가 좀 많지 않고 실내나 실외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4: 피클볼은 즐기려고 고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입니다. 동호인 대회를 늘려가고 있는 대한피클볼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전주 시민, 완주 군민이자 피클볼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피클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에 제가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1: 예.
2: 예, 예.
0: 피클볼 전문가이시니까 뭐, 그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클볼이 뭐예요? 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피클볼은 어떤 스포츠인지 좀 그 정의가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피클볼은 반드시 피클볼을 먹으면서 해야 한다.
0: 피클볼? 피클로 만든 볼?
2: 개그성인데요.
0: 그러니까요. 네. 우유적인 표현이시잖아요.
1: 네.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네. 피클볼 하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뭐 피클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네네. 제가 농담으로 네 맞아요. 반드시 피클을 먹고 해야 된다. 그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0: 네네.
1: 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진짜 농담이었고 이제 1965년도 미국의 조엘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0: 아.
1: 에, 이게 만든 건데
0: 네.
1: 그 설이 이제 그 유래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0: 네.
1: 이 친구가 이제 그 골프를 좋아해서 열심히 골프 신나게 하고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좀 이제 같이 놀자.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배드민턴 라켓이 없었대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 대신에 그 조정을 할 때
0: 예.
1: 배 조정을 쳤는 노
0: 예.
1: 그걸 패들이라고 하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배드민턴을 쳐본 거예요.
0: 아.
1: 근데 그래서 테니스 라켓이라고죠?
0: 예.
1: 탁구 라켓이라고, 배드민턴 라켓이라고죠?
0: 그렇죠.
1: 피클볼만 패들이라고 그래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거기에 그 조정에 그 패들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예. 설이 있어요.
0: 이야.
1: 상당히 유력하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그 패들을 가지고 이렇게 쳐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공에 공 크기는 당구공만 한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0: 네네.
1: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0: 예예.
1: 그 구멍이 뚫으니까 이제 이게 날아가면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속도가 테니스 공의 3분의 1 정도로 죽었죠. 그러니까 빠른 공보다는 느린 공을 우리가 반응이 쉽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기 위해서 고안하는 거.
0: 아,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예. 재밌다.
1: 한번 해보세요.
0: 저 공부가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왜 패들이라고 하지?
1: 네.
0: 그러니까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 탁구 라켓인데.
1: 그렇죠.
0: 아, 그런 배경 때문에 패들이라고 하는군요.
1: 네, 그렇죠. 그렇게
0: 재밌네요.
1: 아, 그래요?
0: 그렇게 탄생한 게 피클볼이다.
1: 예.
0: 네, 좋습니다.
2: 어떻게 보면 패들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패들 스포츠.
2: 예, 예.
0: 저희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면은 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2: 아, 제가 아마 보긴 했는데.
0: 아 예.
2: 예.
0: 검색을 해보시면 뭐 금방 예, 예. 아 이게 피클볼 패들이구나
2: 예, 예.
0: 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2: 공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실내공, 실외공.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예, 두 가지 장점이 있죠.
0: 공 안에가 비어 있고 구멍이 네. 뚫려 있잖아요. 겉에는.
2: 예, 그렇죠. 실내공이 있고 네. 실외공이 있고.
0: 약간 다릅니까?
2: 예, 예. 네. 구멍 차이가 있죠.
0: 아.
2: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0: 아, 실외에서 하면은.
2: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내는 구멍이 좀 적고 크고, 네. 그다음에 실외는 이제 구멍이 작으면서 많이 있고.
0: 네, 네.
2: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거죠.
0: 아, 예. 그 용도에 따라서.
2: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0: 완주군의 자랑거리인 비봉면에 있는 피클볼 구장은 네.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1: 아, 지금 현재는 실외인데요.
0: 네.
1: 또 이제 제가 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 올 늦어도 내년에는
0: 네.
1: 그 지붕 비가림 시설을 할 겁니다.
0: 아, 지금 실외 거기에다가 이제 지붕을 만들 그렇죠. 예정이란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아, 그래야 이제 눈이 오나
1: 그렇죠,
0: 비가 오나 할 수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1: 예.
0: 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피클볼이 테니스의 성격도 있고 탁구, 배드민턴의 성격이 있는 또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스포츠와 좀 차이는 또 있긴 하잖아요.
1: 네.
0: 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 먼저 그 피클볼의 코트 규격은 배드민턴 규격과 거의 일치해요.
0: 아.
1: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한 면이면 피클볼 코트는 내면을 만들 수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와 제가 좀 비교를 많이 해본다면 예, 테니스는 굉장히 서양인들의 체격에 맞춰진 적합한 운동이다.
0: 힘이 그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US 오픈, 웸블던.
0: 네.
1: 거기서 지금 동양인이 아직까지도 우승 한 번을 못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근데 이 피클볼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동양인의 뭐 동양인 서양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 이게 피클볼이다.
0: 인종에 그, 상관없이.
1: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피클볼 그 테니스는 엄청난 파워로 해서 위에서 내리 꽂는 서브를 강력하게 넣는 게 특기인데
0: 네,
1: 피클볼은 반드시 허리 아래에서 언더로만 서브를 넣어야 돼요.
0: 아하.
1: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건 뭐 힘을 이렇게 그 볼에
0: 네,
1: 압력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언더로만 넣기 때문에 뭐 7살짜리 꼬마가 넣나 뭐 30대 청년이 넣든
0: 네,
1: 그렇게 그 서브에 위력 힘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보면 해볼수록 아 이것은 진짜 약자를 배려한 운동이다.
0: 아하.
1: 테니스나
0: 네,
1: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 이런 걸 비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처음에 입문할 때는 테니스를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좀 쉬워요. 근데
0: 유리하다.
1: 예.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배드민턴이 유리하고
0: 네네,
1: 가장 유리한 건 역시 탁구로 봐요. 그래서 탁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탁구 선수 출신이 하고 있는데
0: 아~
1: 그 이유는 그 앞에서
0: 네네,
1: 발리 존 발리에서
0: 네,
1: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탁구는 바로 앞에 공을 순간적으로 딱딱 치는 손목을 이용해서
0: 네,
1: 테니스는 뭐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포핸드 막 이렇게 힘을
0: 공격적이죠. 가하는,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그 테니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좀 덜 격렬한
2: 예, 예,
0: 그런 스포츠.
2: 그렇죠.
0: 부상의 위험성도 낮고.
2: 네, 그렇죠.
0: 그렇죠.
2: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장 내 안에 네트에서 2.13cm 사이로 논발리 존이라고 있어요.
0: 네, 네.
2: 금지 구역이죠.
0: 들어가면 안 되는.
2: 아니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0: 네, 네,
2: 발리가 허용되지 않는.
0: 아,
2: 그렇죠. 그 금 라인까지
0: 네네,
2: 그 안에서는 발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스매싱 네, 같은 걸 못 때리니까.
2: 그렇죠. 가까이에서 못
0: 때리니까.
2: 2.13cm의 논발리 좀 금지 구역이 있다. 이거죠. 예.
0: 그리고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소모품이잖아요.
1: 네.
0: 깃털 막 깨지면은 네, 이제 새로 또 꺼내야 되는데 네, 요즘 그 셔틀콕 가격이 네, 비싸져가지고 네,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피클볼은 저기 망가 뭐 오래 쓰면 망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볼은.
1: 근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에 비해서 월등히 오래 씁니다. 제가 지금 2년 정도
0: 네네,
1: 했는데 거의 두 개 정도 깨친 것 같고
0: 예,
1: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에 쓰면 뭐 수십 개.
0: 그렇죠.
1: 달았을 텐데
0: 네,
1: 예,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고 할까요?
0: 경제적이다.
1: 네, 경제적이네요.
0: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세 번째 여쭤볼게요. 피클볼 게임 진행 방식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 게임 진행하는지.
2: 나이별로 대회를 해요.
0: 네네.
2: 그래서 만약 16세 플러스
0: 네,
2: 그러면 16살부터 9위에 그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35세 플러스.
0: 네네.
2: 그럼 35세 이후는 가능하지만 이전의 사람이 그 게임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2: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50 플러스, 60 플러스까지.
0: 네네.
2: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
0: 네.
2: 그리고 이제 단식, 복식, 혼합 복식. 예,
0: 혼합
2: 이렇게 복식.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팀전을 또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0: 단체전 같은.
2: 그렇죠. 네. 그 클럽의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0: 몇 번 이기느냐. 네.
2: 그렇죠. 여러 가지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게임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11점 방식으로 하고.
0: 아, 11점.
2: 예, 예. 좀 더 이제 준결승이나 결승 뭐 이런 거는 이제 15점. 예, 21점까지도.
0: 아, 결승전은 가면 또 점수가 또 더 이렇게 올라가네요.
2: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0: 네,
2: 경기를 하지만 이제 준결승이나 결승전에 가면 3판 양승.
0: 아, 그래요?
2: 그렇죠. 세 번 중에 두 번을 이겨야.
0: 예선전은 단판이고?
2: 예, 그렇죠.
0: 아, 그럼 예선전에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다.
2: 그래도 이제 한 대회 나가면 네. 기본적으로 세 게임은 할 수 있게끔.
0: 회장님 혹시 추가 말씀 있을까요? 게임 진행.
1: 예, 그 피클볼을 처음 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그것은 서브권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걸 상당히 그 옛날 배구를 할 때 그 서브권이 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데 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서브권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얻으면 점수를 얻는 게 아니고 서브권만 가져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포인트를 얻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브권이 또 두 개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려하고 네, 네. 보통은 이제 11점이 일반적으로 먼저 획득하는 팀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네. 약간 초보자들은 좀 빨리 끝나고 뭐 한 20분 이내 그다음에 좀 이제 실력이 늘면 늘수록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0: 티키타카 하는 거
1: 그렇죠 네. 그게 한 30분 정도 네,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고수이고 재밌습니다
0: 네. 고수 야 고수의 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고수는 하여튼 그 힘이 뭐라고 하죠? 공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힘을 빠진 상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자랑은 작년에 이제 코리아 오픈에 가가지고 네. 2점 배에서 3등을 했습니다.
0: 아, 회장님이 네. 박수.
1: 아 박수는요. 네, 그 뭐 하여튼 룰도 정확히 모르고 처음 대회 나갔는데 이쪽이 이제 그 미개척 분야라 아마 하여튼. 공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0: 아, 그래도 3등이 네. 어딥니까?
1: 아,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우연히 했어요.
2: 그 당시에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력이 다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웬만한 데에서 입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0: 예. 비복면의 자랑 회장님.
1: 죄송합니다.
0: 오늘 비복면 여러 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두 분은 어쩌다가 저기 피클볼 입문하게 되셨어요?
1: 뭐 저는 이제 그 일본 대만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 대만에서 이제 그 저는 원래는 그 테니스 대만에 가면 테니스를 라켓을 갖고 와서 네. 많이 했거든요.
0: 아 원래 취미로 테니스를 하셨던 거죠?
1: 네, 계속 대학 때부터 그리고 대만 뭐 해외 나갈 때 라켓을 가지고 가서 네네. 예, 테니스를 즐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대만에서 한 3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피클볼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해보니까 앞으로 이게 히트 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테니스에 비해서 테니스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운동인데 네. 피클볼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게 상당히 그 숨이 차고 막
0: 맞아 격렬해요.
1: 네, 격렬하고 깼다가면 뭐 그 오지검은 테니스 엘보라는 이 팔꿈치 병이 있어요.
0: 다음 날 막 근육통도 생기고 네,
1: 그리고 뭐 발목 무릎 어깨 막 이게 예, 근데 피클볼은 그게 굉장히 없으니까 아. 그 테니스 인구가 거의 피클볼장으로 다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 이게 이제 한국에도 틀림없이 히트를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내 고향에 피클볼장을 만들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네. 완주 군청 홈페이지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길래 그걸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피클볼로 네. 통과돼서 네.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에 옮기신 거잖아요.
1: 야, 그렇죠.
0: 이야, 그게 쉽지 않는데 그만큼 행동력 있으셨단 말씀이잖아요.
1: 저는 이제 행운이다. 그리고 이제 평소의 생각인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독서보다도 하여튼 뭐 더 중요한 게 혹시 그 체험 눈으로 보고 해보는 거. 네네. 예, 그리고 안 해본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내 머리로 짜기는 굉장히 힘든데 네. 이미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해서 성공하는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0: 그럼요.
1: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0: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1: 그렇죠. 네, 그런 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0: 이야, 훌륭하신 회장님이시네요.
1: 아니,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그게 한데 그 나인 그 일본 대만 쪽은 나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카톡. 네네. 그걸 통해서 거의 날마다 이렇게 걔네들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0: 공유하면서
1: 네, 공유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0: 아, 지금도 네,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분이시네요, 회장님.
1: 아, 그건 아니고 이야.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접하고 재미 좋았던 것 같아요.
0: 이야, 참 다이나믹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만 들어도. 자, 총무님 어떻게 입문하셨어요?
2: 예, 저는 이제 작년 1월 달인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피크볼이라는 그 영상이 하나 눈에 딱 띄었어요. 근데 이거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걸 먼저 이 용품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보니까 체육사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네.
2: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용품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고 싶다. 그랬더니 비용은 내가 될 테니까
0: 네네.
2: 네가 일단 사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내줬는데 보니까 이제 아빠가 운동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0: 네네.
2: 자기가 제가 이번에는 아빠한테 이걸 선물로 할게요.
0: 네.
2: 그래서 그걸 처음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패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0: 네.
2: 이걸 할 수 없겠다.
0: 그래서
2: 남들보다 훨씬 많이 시간만 되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벽치기는 혼자 개인적인 벽치기로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이제 하게 돼서
0: 네.
2: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0: 예, 예.
2: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모집을 해서 함께 운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효과적으로 기술도 상승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됐죠. 예, 그런 계기가 돼서 피크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피클볼의 매력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경험이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도 테니스 원래 젊은 시절부터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피클볼 배울 때 자세 교정이 좀 오히려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테니스를 뭐 저 같은 게 한 40년 했는데 네. 그 테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뒤에서 강력하게 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스매싱. 스매시라고 하는 게 강하게
2: 포핸드. 아, 포핸드. 포핸드나 백핸드를 강하게 치려고 하는. 근데 그 테니스와 피클볼을 비교하자면 네. 테니스에 비해서 피클볼은 그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이게 포인트를 얻거든요. 근데 그 약한 것을 그 테니스 하신 분들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1: 습관이
2: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하여튼 이 그 테니스라든가 탁구 네. 뭐 배드민턴 한 사람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1: 아, 월등히
2: 안 한 사람보다는
1: 안 한 사람보다는 유리하다.
2: 네, 월등히 유리하다고 했죠.
1: 총무님은 어떠세요?
3: 좋은 관계, 좋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고
1: 네네.
3: 또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1: 네.
3: 결국은 우울증이나 이런 치매나
1: 네.
3: 이런 것도 피크볼을 치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3: 예, 예. 그래서 부부 관계도
1: 네네.
3: 지금 피크볼은 거의 부부들이 많이 쳐요.
1: 네.
3: 일반 스포츠들은 남자들 경기가 있고
1: 네.
3: 남자들만 골프도 남자들만 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치시는 분 있지만 아내 데려가서 골프 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1: 취미 생활까지 부부 같이 해야 되나요?
3: 이거는 피크볼은 아니요. 이거는 부부끼리 같이 하면
1: 네.
3: 정말 예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져요. 왜냐하면
1: 총무님이 금실이 좋으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예, 아, 그렇습니다.
2: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는
3: 예.
2: 뭐 부부 일심 동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2: 피클볼 스포츠 하면서는 네. 부부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3: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보니까 피클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1: 네.
3: 원래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매일 운동장 나가서 혼자서도 축구를 하고 혼자서도 운동을 하고 이런 성향이었거든요.
1: 네.
3: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운동을 아주 싫어해요.
1: 네.
3: 그러니까 걷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같이 피크볼을 하게 됐어요.
1: 네네.
3: 그러면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운동이 된 거예요.
1: 아, 네. 사모님도 그만큼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3: 예,
1: 피크볼 경험하고 예. 나셔서 예. 그의 매력을 이제 아시고
3: 그렇죠.
1: 빠져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예, 예.
1: 아, 그럼 총무님이 이제 피크볼의 매력 말씀해 주신 김에
3: 예.
1: 회장님도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인 그 출연자분이 생각하는 피크볼의 매력 무엇인지 한번 좀 첨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예, 저는 뭐 계속 같은 생각인데요. 피클볼은 일단 남녀노소가 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진짜 그 접근성이 낮다.
1: 네,
2: 테니스는 포핸드 한번 배우려면 1년 평생 해도 이게 어느
1: 하더라고요.
2: 날 맞다 안 맞다.
1: 예, 예.
2: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뭐 스매싱을 못 하는 사람은
1: 굉장히
2: 그거에 대해서 뭐 10년을 해도 그렇게 그 스매싱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고 이랬는데
1: 네네.
2: 피클볼은 뭐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1: 아, 진입 장벽이 좀 낮다.
2: 네, 월등히 낮다. 첫날부터 약간의 운동신경 있는 분은 제가
1: 네네.
2: 지금 뭐 수백 명을 가르쳐봤잖아요.
1: 네네.
2: 아마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근데 비봉 피클볼장에 와서 아마 거의 다 첫날 게임을 거의 다 해봤어요. 못 해본 사람이 지금 기억이 없어요.
1: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제 호성동에 예. 있는 클럽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2: 예.
1: 쳐봤는데, 예. 아유, 재밌더라고요.
2: 게임 하셨어요? 네. 예, 예. 아, 그러잖아요.
1: 총무님이 이제 또 새로운 회원분하고 예. 한번 붙여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예. 이야, 이거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2: 예, 맞아요.
1: 누구나 빠져들 수도 있는 운동이겠다.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예.

0: 내가 뭐 내일 오후 몇 시부터 가능해? 같이 할 사람 이러면 이제 같이 하죠.
1: 아, 주중에는 그렇게
0: 네,
1: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0: 토요일은
1: 3시에서 하셨다가 4시부터 이제 하는 걸로 바꿨다.
0: 그리고 이제 비봉에서 또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0: 예, 그거에 또 테니스와 저 피클볼이 통과가 돼가지고
1: 오.
0: 주민은 또 무료로 코치
1: 이야.
0: 선생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 네.
0: 받을 수 있어요. 레슨을.
1: 이사 가고
0: 레슨.
1: 싶은데 비봉면.
0: 아, 완충은
1: 네.
0: 비봉면으로 오세요.
1: 이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2: 완주로 이사
1: 계십니다.
2: 가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세 번째. 자, 피클볼 하려면은 가치와 장비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2: 아, 일단은 이제 패들이 있어야 되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필요한데 보통 이제 클럽이나 이제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클럽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장비가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갖춰져 있단
2: 예, 그러니까
1: 말씀이시죠?
2: 처음에는 누구나도 와서 쉽게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대여 차원에서.
2: 예.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비가 없어도 할수 있지만
1: 네네.
2: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이 피크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드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용은 좀 이제 가격이 좀 낮고
1: 네.
2: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용도의 패드를 구하는 게 좋고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면 좀 좋은 패드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기술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와 기술 습득한 사람들의 기술이 상당히 달라요.
1: 네.
2: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고가의 패드를 처음부터 사요.
1: 아,
2: 예.
1: 좋은 장비를 사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2: 그렇죠. 예.
1: 기대감이.
2: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1: 네.
2: 그다음에는 이제 기술, 그 습득한 기술을 잘 활용하는 패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회장님, 비봉은 이제 만약에 처음 방문한 분들이면은 뭐 대여 이렇게 할수 있나요?
0: 예, 10개 준비해 놨습니다.
1: 아, 10개가 있어서 이제
0: 네.
1: 대여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0: 예.
1: 네. 패드라고 피클볼은 어쨌든 그 구장에 가면 사용할 수 있다. 대여를 할수
2: 예.
1: 있다.
0: 네.
1: 신발은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발은 좀 좋은 걸 신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1: 네네.
0: 그 충격의 흡수를 가장 그 많이 하는 게 신발이기 때문에
1: 네네.
0: 신발은 이제 일반적으로 테니스화 정도면
1: 아,
0: 배드민턴화나 이 정도면 좋겠고 간편한 운동복 차림
1: 네네.
0: 뭐좀저 같으면 그러니까 얇고 여러 겹을 입은 상태에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벗어가면서 하는 게 좋겠고 패들은 제가 보기에 한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하죠. 근데 한 저는 뭐 10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회장님은 얼마짜리 사용하시니 궁금해지네 갑자기.
0: 저는 10만 원 정도 씁니다.
1: 아, 그래요? 그래도 잘할 수 있잖아요. 회장님 같이, 그죠? 10만 원짜리라도 50만 원 부럽지 않다.
0: 왜뭐 그게 지금 그 굉장히 그 이게 그전 지구상으로 핫한 스포츠.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지구촌에서 가장 빨리 보급되고 있는 스포츠로 선정돼서
1: 네네.
0: 지금 어마어마하게 패들 종류 이게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1: 오,
0: 있기 때문에
1: 네.
0: 하여튼 그래도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예,
1: 충분하다.
0: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총무님 얼마짜리
2: 아,
1: 사용하세요?
2: 그냥, 예, 제가 좀,
1: 금액만 좀 말씀해
2: 예,
1: 주세요.
2: 한 25만 원.
0: 오,
1: 25만 원.
2: 세네.
1: 회장님보다 높다.
2: 예. 아, 처음에는
1: 네.
2: 한 4만 5천 원짜리 두 개.
1: 네.
2: 예,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아, 좀 패드는 조금 좋은 걸 써야 되겠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많이 졸랐죠. 예, 그래서 좀 좋은 걸좀 써야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좋은 패드를 쓰게 됐고요.
1: 아직은 생소한 피클볼인데요. 자, 동호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이 지금 동호회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0: 왜 저희 그 완주 비봉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써 이제 제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 네.

0: 좀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1: 네.
0: 뭐 테니스라든가 이런 그 배드민턴 이런 걸 하다가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 아 그 부상도 당하고
1: 맞아요.
0: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 네네.
0: 야 피클볼은 괜찮다던데 이런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1: 안 다치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0: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세계적으로 테니스계를 제패했던
1: 네.
0: 뭐 아가씨라든가
1: 아가씨,
0: 예, 네. 뭐 누구요? 맥켄로라든가 네. 그라프라든가 전부 지금 피클볼로 와서 하고 있잖아요.
1: 아, 정말요?
0: 네, 그럼요.
1: 이야, 네. 검증된 운동이네. 네,
0: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1: 예.
0: 뭐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20, 30대 건강할 때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뭐 이런 거, 테니스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5, 60대 정도 됐을 때 좀 근육에 무리도 있네? 어쩌네 하면 피클볼로 전향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1: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좀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요.
0: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좀 안 아픈 운동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피클볼을 좀 이렇게 검색하다 알게 돼가지고
0: 아,
1: 지금 오늘 방송까지 연결됐는데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티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이영택 선수.
0: 네, 네, 그 친구도.
1: 지금 저기 피클볼 유튜브 찍고 다니고
0: 네,
1: 있던데.
0: 빠져 있어요. 예, 네, 맞아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전향하면서 즐기시는가 봐요.
0: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작년에 완주군 체육회에 정식으로 완주군 피클볼 협회 이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과됐기 때문에
1: 네.
0: 올해부터는 이제 뭐 완주 군수배 해야죠.
1: 오.
0: 네, 저 완주군 체육회장배 해야죠.
1: 네네.
0: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 회장배, 논두렁, 밭두렁, 피클볼데이.
1: 네.
0: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선물로 줄 것까지 계획해서.
1: 이야.
0: 그리고 이제 전주라든가 이런 데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 한다면 교류전을 할 수도 있고.
1: 네네.
0: 그 뭐 교육감배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쪽 그 뭐라 할까요? 이 발전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증, 심판 자격증 다 따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가서 가르쳐봤으면
1: 네.
0: 하는 생각이 있네요.
1: 공식적인 대회를 이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완주는 비봉면이 있어가지고 피클볼 확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주는 아직 물론 이제 호성동에 한 곳 있고
2: 예, 예.
1: 전주대에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학생들을 위한 어쨌든 체육 시설이잖아요.
2: 그렇죠.
1: 아직 전주까지는 좀 이게 보급이 안 된 것 같은데
2: 예.
1: 환경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 작년에보다는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1: 네네.
2: 예,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거의 피크볼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할 때 피크볼을 운동을 실시할 때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
1: 네네.
2: 그래서 거의 한 30명 이상 꾸준히 계속 왔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뭐 경험해 보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셨고 뭐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클럽을 만들었고 그 클럽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 네네.
2: 올해에 들어서는 그 여러 전주에도 여러 클럽이 생겨났고
1: 네네.
2: 그래서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주도 조금 늦었지만
1: 네네.
2: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늦은 거죠.
1: 네.
2: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전주에서도 그런 활성화 대회도 유치할 생각도 하고 클럽도 지원해주고 제가 모르긴 해도 전주에도 피크볼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이제 잘 해주셔서 클럽 같은 거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으로 이제부터 뭐 시작이다. 뭐
2: 그렇죠.
1: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1부와 2부 주제에서 많은 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장님, 총무님 모두 동호회와 이제 피클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동호회 피클장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어디로 전화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1: 네, 뭐 인터넷 검색창에
0: 예.
1: 비봉 피클볼 클럽 치시면 됩니다.
0: 아, 비봉
1: 피클볼
0: 피클볼 클럽.
1: 클럽. 네. 서울, 경기도, 부산 이쪽에서 많이 와서 이미 뭐저 민박 1박 2일로 즐기고 간 팀이 많습니다.
0: 아, 1박 2일로
1: 예.
0: 숙소까지 있어가지고 숙박할 수 있다면서요?
1: 숙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이야, 숙박하면서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피클 구장이 흔하지 않죠?
1: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그 시작점을 지금 비봉에서 시작하셨다, 회장님이.
1: 아우, 감사합니다.
0: 이야, 자랑스러운
2: 아니, 전주에서
0: 비봉 면민.
2: 계속 만들어질
1: 예.
2: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전주도.
0: 전주도 분발해야겠네요. 네. 총무님은 저기 또 전아리 클럽이라고, 어떻게 접근해야 좀
2: 저희는
0: 갈수
2: 이제
0: 있을까요?
2: 5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5월 8일부터 이제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피크볼.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장애인 대회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해서 그런 모임으로 피크볼 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참두 분과 대화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그것도 두 분의 좀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피클볼에 대한 애정, 열정이 양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만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1: 저는 올해 구정 설 무렵에 대만에 가서 열흘 동안 타이베이 피클볼 동호인들하고 신나게 즐기고 왔거든요.
0: 와우.
1: 벤치마킹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일본, 찌바라는 데를 가서 또한 열흘 머물고 싶은데요. 그 찌바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인구 약한 2만 5천 명인데, 테니스 코트가 360면, 뭐 피클볼장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0: 네.
1: 근데 연간 테니스로만 소득이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완주군이 10만이고 쓰는 그 돈이 약 1조인데 반절을 테니스로 5천억을 소득을
0: 그러게요.
1: 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0: 네.
1: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다.
0: 이야.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했으면 그리고 내 고향 사람들이 이좀뭐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도 동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0: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님.
2: 특별히 이제 피크볼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급자이니까 내가 상급자 보면서 피크볼 난 못하겠다 이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자는 상급자 나름대로 피크볼을 하고 대회도 그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하급자는 하급자 나름대로 대회를 하고 또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랑 함께 이렇게 해서 피크볼을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한다면 이 전주도 장애인 피크볼 대회에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경기라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경기하는 경기가 또 있어요. 피크볼 경기가. 이런 경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피크볼의 지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0: 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성식님, 차영근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네, 전주 유니버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여행 이야기입니다. 아, 여행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순간이나 오늘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할 전주 유니버스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우리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채워주는 시간인 여행,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곡 퍼렐 윌리엄스, 케빈 해리스군요. 케빈 해리스의 필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여행 갈 때 네. 시작점에 있을 때는 뭔가 설레잖아요.
1: 그쵸.
0: 저는 꼭 들어보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뭔가 쿵짝쿵짝하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느낌의 신나는 곡이었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또 여행 이야기를 나눠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저희 둘 다 뭐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네. 얘기 나오면 뭐 함께 뭐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어서 네, 또 여행의 추억과 상기하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네. 그런 거죠. 삶이 힘들 때 즐거웠던 추억을 좀 곱씹으면서 좀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좀 특별한 순간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1: 네.
0: 그 특별한 순간을 우리가 여행 중에서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구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했던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어떠한 낯선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짜더라도 항상 그 계획이 빗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한번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저보다는 좀 더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1: 예.
0: 우리 강수님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계획을 많이 짜고 가시다 보니까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행은 또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곳에 가서 몇 시쯤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가셨다가 갑자기 휴무예요.
1: 아하.
0: 뭐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는 고프니까
1: 네.
0: 또 다른 뭐 현지에서 뭘 또 찾아서 가보다가 여기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네. 곳에서의
1: 예. 근데 일단 그 제이들은요 그날 내가 가는 날이 휴무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1: 내가 예약을 했는데 그날이 쉬는 날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0: 그래서 전제를 네. 건 겁니다. 맞닥뜨리는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그 식당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날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뭐 무슨 일이 생기셔서 갑자기 휴무일 수도 있다.
1: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마침 이번 신혼여행 때 뭐 비슷한 경험이 있긴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내가 이런 프랑스를 처음 가다 보니까 또 맛있는 것만 먹여주고 싶고 프랑스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은 꼭 보여주고 싶어서
0: 네.
1: 약간 뭐 점심엔 어디 가고 저녁 뭐 그 다음에 걸으면서 어디 들리고 이런 다 계획을 짰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제 아내가 굉장히 숨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3일까지는 그래도 계획을 짠 제 어떤 그 마음 정성이 있으니까
0: 네.
1: 그냥 참다가 한 3, 4일째 되는 날 이제 밤에 나 너무 힘들다.
0: 아, 고백을 했구나. 많이 버티셨네.
1: 나 좀 이 낭만의 거리 파리를 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0: 아, 첫 번째가 파리였군요.
1: 네, 파리에서 이제 네.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보고 이러고 싶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아, 그러냐. 알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날 점심에 예약했던 레스토랑을
0: 네.
1: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한번 아무데나 다녀보자 하고 이제 그 에펠탑 근처에서 제가 마침 그 스냅을 찍었거든요. 스냅을 찍고 아 배고프다 요 근처 좀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진짜 그냥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어서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뭐 와인도 되게 맛있었고
0: 네.
1: 그러니까 뭐 딱 거기가 다른 데가 특출나게 맛있었다는 아닌데 그냥 계획 없이 들어갔어도 뭐 맛있었고 그렇다고 뭐 취소한 레스토랑이 전혀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0: 네.
1: 요 정도 음식에 관해서는 저는
0: 요 정도
1: 워낙 저는 막 계획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틀어질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0: 하긴 근데 계획적인 분들 보면은
1: 네.
0: 그 내가 계획을 한 상황이 틀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1: 네.
0: B 플랜, C 플랜을 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 사는 거는 네. 인간의 힘으로 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 계획이 있어. 근데 네네. 거기 공사 중이야.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죠 인터넷에. 괜찮아 하나 더 있어. 갔더니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웨이팅이 길다던가 아니면
1: 아 그럴 수 있죠.
0: 뭔가 이슈로 인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뭐랄까 그 벌레가 갑자기
1: 알죠.
0: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 기분이 갑자기 다운이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브렉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럽에서는 그 큰 별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 당일에 만든 신선한 샌드위치, 뭐 샐러드 등등을 먹을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가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무조건 뭐 사 먹는 그런 데인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갑니다. 내 모든 레스토랑이 실패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유럽인들이 항상 아침에 애용하는 그 프레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거다까지 이제 다 계획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판을 찾아서 다니죠. 모든 거 실패하면
0: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1: 근데 그때는 또 옛날엔 또 제가 너무 어려서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분위기 좋고 사람 많고 하면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우리 어릴 때라고 표현하면 네. 어릴 때는 이제 뭐 보통 어른들이 다 해주니까
1: 그렇죠.
0: 짜여진 플랜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겁다.
1: 그때는 뭐 사실 뭐 맛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있는 사람이랑 있는 게 중요하고.
0: 저는 네.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뭐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먼저 태국 여행을 한번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태국 여행을 갔을 때 동남아는 좀 국지성 호우가 많잖아요.
1: 네.
0: 하늘이 진짜 너무 뜨겁다.
1: 너무
0: 막 살이 탈 정도로 뜨겁다. 갑자기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지고. 근데 이제 여행을 보통 동남아 여행을 한번 가봤을 때는
1: 네.
0: 이제 뭐 태국이 됐던 베트남이 됐던 뭐 인도네시아가 됐던 뭐 이 동남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저희 나라처럼 뭐 여름이나 겨울 나뉘어 있듯이 거기도 저희 가을쯤 이런 계절을 맞이할 때쯤 여행을 갔었어가지고
1: 네네.
0: 그런 호우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이제 뭔가 살짝 당겨서 그때보다는 그 기간보다는 좀 당겨서 가봤었어요. 갔는데 갑자기 진짜 그 비를 맞은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일반 길거리를 막 다니다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때도 뭐 노점상들이 있다든지 뭐 이제 비 피할 때를 피했으면 거기서도 뭐 낭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마침 저는 그 곳에 이제 사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1: 많잖아요.
0: 박물관
1: 네네.
0: 사원 겸 박물관인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던 찰나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돈을 내고 다 갔던가 입장료가 있었던 거 없었네요. 없었는데 건물들이 되게 막 전통적으로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여러 건물들이 있었고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들어가면서 보던 상황에서 한 두 번째 보고 이제 여기 이쁘다고 사진 찍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번개 소리가 막 치더니 비가 진짜 저희 나라 장마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비가 그러니까 장대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1: 네네.
0: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하늘을 봤더니 완전 이거는 진짜 뭐 장마 태풍처럼 구름 이동 속도도 빠르고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 일단은 건물 한 곳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박물관처럼 보는 건물이 아니고
1: 네.
0: 보긴 보되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 나라로 치면 좀 오래된 서원 느낌 있죠.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문지방도 높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문지방 높은 데를 넘어 들어가야 이제 안을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처마가 있어서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건물에 관리하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너무 포근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비를 나무 건물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제 비를 계속 쓸어내는 거죠. 물이 뭐 고이니까.
1: 네네.
0: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딱 바로 앞까지 이제 비들이 들이닥치는. 머리는 괜찮은데 바람이 부니까 계속 이제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시면서 근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 뭐 서양 분들도 뭐 다 이쪽으로 급하게 들어오셔서 이제 비피하는 상황에서 이제 신발을 일단 벗고는 들어가야 되니까 벗고 한 곳에 이제 모여놨어요. 이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 네네. 신발을 다 모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비가 다 들이닥치는 거죠.
1: 아하.
0: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그분이 신발 하나하나를 이제 그분은 계속 상주하시니까
1: 관리하시는 분이
0: 하나하나를 계속 안으로 넣어주시고 야. 하다가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그쳤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는 상황에 그 외국 분들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비를 맞고.
1: 맞아요.
0: 근데 결국에는 저와 이제 저희 아내 둘만 남았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쓸어내니까 마치 저희 뭐 이제 겨울에 계속 제설하면은 제설이 끝나고
1: 쌓이고
0: 왔던 곳으로 갔더니 또 쌓여 있고 또 하고 그 느낌으로
1: 네네.
0: 하시다가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제 웃으시면서 그냥 한숨 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서로 저도 이제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시니까 그냥 멋쩍게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그 특유의 여유와 친절함을 그렇게 하면서 신발을 더 넣어주시고
1: 맞아요.
0: 우리 쪽으로 가져다 주시고 우리 밑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관리인분들도 계신데 또 눈 맞추면 웃으시면서 괜찮을 거라고 금방 지나갈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독여주신 오히려
1: 그쵸.
0: 우리는 이 비 어떡해 하면서 이제 다음 계획도 있고 근데 비가 꽤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억으로 한 20분 30분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칠 거야 하곤 하는데 그때 그분들과의 그 시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서 기분이 딱 처음에 비가 너무 오니까 심란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찰나에 딱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더니 하늘이 또 너무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이제 구경을 또 이어나가니까 그랬던 기분이 또 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비 너무 맞고 하면 너무 막 불쾌하고 찝찝하고 할 텐데 그런 사람한테 조금 그런 감명을 받았다? 모르는 그런 기분이 또 떠오르고.
1: 그쵸, 그쵸.
0: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맞닥뜨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이제 거기서 오는 또 낭만이 있다.
1: 그쵸.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낭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고. 근데, 일단, 저 또 다른 이야기인데,
0: 네.
1: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제이긴 한데, 계획이 틀어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0: 그러니까
1: 워낙 계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이들은 이제 뭐, 계획이 틀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고
0: 네.
1: 아니면 틀어지는 것도 계획이다. 여기는 이제 뭐 인간의 그런 할 수 없는 운명이니까 이 안에서만 해보자라는
0: 네네.
1: 좀 적응주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적응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뭐 틀어진다고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 뭐 이게 뭐 하늘의 뜻인가 보다. 뭐 이 안에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사람인데 한 20대 초반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하룻밤을 잤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중간 나라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딱 하루만 자고 넘어가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제 빈에 도착을 했는데 뭐 하루만 있다 갈 거고
0: 그리고
1: 너무 짐도 많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냥 숙소에서 쉬다가 갈까 하다가도 근데
0: 여기까지 왔는데
1: 또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그래서 그래도 좀 뭐라도 가자 해서 그냥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궁을 갔어요. 되게 큰 궁이 있고 뭐 전시를 한다길래
0: 네.
1: 그럼 저거라도 한번 볼까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의 미술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0: 너무 좋죠. 그 너무 유명하잖아.
1: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보면은 그냥 노래요. 사진으로 보면 되게 그냥 노랗고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건데 저 당연히 그냥 뭐 노랗겠거니 하고 이제 보러 갔는데
0: 네.
1: 아무리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키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없나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암실처럼 생긴 데가 있었는데 그 천막을 딱 걷는데 그 안이 금빛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방 안이.
0: 호박방처럼.
1: 딱 들어갔더니 그 키스라는 그림 자체도 진짜 크고
0: 반짝반짝거리게 이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1: 엄청 그냥 금으로 만든 것처럼 진짜 그냥 빛이 나요. 그리고 엄청 크고 보면서 와 진짜 미술은 그냥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미술은 반드시 한번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맞아.
1: 이게 진짜 그 교과서에서 보는 그 그림이랑 실제로 봤을 때의 그 감동과 낭만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 그걸
0: 그니까
1: 보고 나니까 그래 역시 계획은 굳이 못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1: 그냥 하늘의 뜻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낭만과
0: 그러니까
1: 어떤 즐거움을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0: 근데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한다는 거는 네. 사람이 모르는 곳에 가는 거니까 계획은 하겠죠.
1: 그렇죠.
0: 근데 계획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이곳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뭐 만족감이 있을 거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겠구나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맞죠, 하다 맞죠.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미리 찾아보고 여긴 뭐가 있구나 이제 다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있겠구나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지의 것에 대한 오는 감동이 또 큰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어떤 사람은 그곳을 또 계획해서 갔을 수도 있죠.
1: 그렇죠.
0: 하지만 하니까. 그 엄청난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이거 진짜 운명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1: 진짜 그 감동은 알고 갔을 때보다 한 3배, 4배는 더 큰 것 같아요.
0: 감동이 배가 된다는 게
1: 와 진짜로
0: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뭐 이제 계획이 물론 중요하지만
1: 그럼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언젠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감동과 낭만이 있을 수 있다.
1: 에이,
0: 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 맞습니다.
0: 뭐 여행하면서 좀 유연한 마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유연함의 중요성을 좀 배웠고
1: 맞아요.
0: 아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 풀고 놀러 갔지만 배움이 있는 게 참 그게 더 크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행은 내가 뭐 즐기러 갔지만 또 배움도 항상 같이 맞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0: 그럼요. 마음이 여유롭고 오니까 뭐 계획한 일정이 틀어지더라도
1: 네.
0: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또 찾고 하면 여행은 좀 특별해지는 것 같다라는
1: 맞습니다.
0: 의미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곡은 우리 강수님께서 또 추천해 주셨던 네. 곡이고, 굉장히 저랑도 감성이 맞는 곡인 것 같아요.
1: 이런 조용한 노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0: 아니요,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때에 따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좀 뭔가
1: 전 이게 베이스라
0: 틀에 박혀 있다. 여행하면 신난다 하면 쿵짝쿵짝이고.
1: 네.
0: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감성 때론 언제 그런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감성의 구간이 있어요.
1: 아.
0: 그럴 때는 좀 잔잔하고. 마냥 잔잔한 그런 것만 듣기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래를 좀 찾아 듣긴 하는데 굉장히 저랑 또 맞았네요. 지금 바이브에.
1: 이 노래가 또 제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1: 제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0: 네네.
1: 미국의 그 맨해튼 가서
0: 맨해튼
1: 네, 그 노이즈 캔슬링 키고 이 노래를 듣는 게 제 로망입니다.
0: 어디 핸드폰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1: 아이 뭐 유럽보다 심하겠습니까?
0: 요즘 심하더라고 진짜.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요즘 정부가 또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1: 아
0: 근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게
1: 네.
0: 그게 있더라고요. 그 중국 분들하고 이제
1: 네.
0: 분쟁이 뭔가
1: 그쵸.
0: 미국하고 크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고 이거 뭐 저희 여행하고는 좀 어쨌든 뭐 여행을 가려면 아셔야
1: 알아야 되니까.
0: 되니까.
1: 예.
0: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아예 막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 그 본토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 나라도 옛날에 이제 3D라는
1: 아,
0: 기피
1: 그쵸,
0: 종목이
1: 그쵸.
0: 있었잖아요.
1: 네네.
0: 이제 외국에서 이제 노동하러 오신 분들께서 우리 조금 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제조업이 좀 버틴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 분들 뭐 특히 이제 뭐 멕시코에서 많이 넘어온다고 해요. 멕시코나 이제 중국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본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싼 값으로 싼 값으로 그렇게 일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이렇게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막고 쫓아내면 그곳의 공백이 크대요 생각보다.
1: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0: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또 이제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피하는 거죠. 저희랑 다르잖아요. 죽음 문화다 보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분들은 또 이제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심각하게 휘청할 수 있다라는 평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계 이민자들이 살아남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밀반입인 거죠.
1: 아.
0: 이제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의 마약을 살 수 있다 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더 싼 값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마약이란 것 자체가 이제 악하고
1: 그쵸.
0: 질이 안 좋은 건데 거기서도 더 질이 떨어지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10분의 1 값에 이렇게 넘겨오다 보니까
1: 근데 중국 자체도 마약에 대한 그 처벌이 굉장히 세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약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 크게 뭐 어느 도시에서는 마약의 맞자도 꺼내면 큰일 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1: 그렇죠.
0: 한쪽에서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맨해튼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거
1: 또...
0: 유럽보단 덜하다길래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1: 아 근데 그 제가 갑자기 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저희 이제 이어가는 주제가 뭐 그런 거니까 뭐 느꼈던 거 뭐
0: 두 번째
1: 네네.
0: 주제는 여행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점이 첫 번째 이야기와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로 이제 일맥상통한 건데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1: 네.
0: 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간다면
1: 딱 그 요새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0: 그렇죠.
1: 말이 있는데 이제 여행에 있어서는 약간 좀 반반씩 써야 되지 않나.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반반씩
0: 그렇지.
1: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파리를 순여행 가는데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되게 칠칠 맞아요. 아. 네, 잘 놓고 다니고. 아. 그래서 가방도 잘 열고 다니고 해서, 아, 요새 소매치기가 어떤 수법을 쓰나, 공부를 하려고 이제 봤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알고리즘이란 녀석이, 제 SNS에 온통 이제 소매치기에 대한 코데스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와, 진짜 지금 파리는 미쳤구나. 지금 파리는 소매치기의 도시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고, 아, 어떻게 해야겠다. 막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막 핸드폰도 이 손목이 거는 스트랩 있죠.
0: 네네.
1: 그런 거 산 또 놓고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그 안전에 좀 민감해서 항상 뭐 우리나라에서도 밤에 길 걸을 때 좀 사방으로 레이더를 돌리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백팩도 원래는 앞으로 맸다가 한 2, 3일째부터는 그냥 저 백팩이 심지어 뭐 그냥 이렇게 툭 하면 열리는 거였거든요.
0: 네.
1: 이뻐서 산 거라서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툭 하면 열리는 건데 그냥 뒤로 메고 다녀도 뭐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그래서 아 굳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왔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녔을 텐데 괜히 내가 알고 와서 이렇게 좀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0: 네.
1: 그 흑인 그 이민자 분들이 강매를 하세요. 그 유명한 아. 그 팔찌 사건이 이제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0: 그거랑 그 에펠탑 모형 막 비싸게 팔고
1: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진짜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목마르트 언덕 올라가는데 또 길이 원웨이입니다. 일방통행 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앞에 백인 한 세 팀이 가고 있었고 그 뒤에 제가 가고 있었어요. 저 길목에 진짜 건장하고 무서운 흑인 남자 세 명이 이렇게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0: 그치, 그쪽 흑인분들은 그 근육의 질이 다르잖아요.
1: 그래서, 와.
0: 너무 멋있잖아.
1: 저게 말로만 듣던 팔찌 그건가? 앞에 사람도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백인들은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백인들은 슥 진행하고, 애초에 멀리서부터 이렇게 저랑 제 아내를 보면서 실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아,
1: 왔다. 왔다. 하면서
0: 드디어.
1: 계속 눈 마주치길래 제가, 눈 내려. 안 보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바로 제가 근처 오자마자 말 걸면서 이렇게 팔에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봤던 어떤 컨텐츠에서 이럴 때는 그냥 정말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노라고 하면서 그냥 가야 된다고 그걸 배워서 뿌리치면서 농 하면서 그냥 뭐 빡 지나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흑인들도 너무 그게 웃겼나 봐요. 좀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막 뭐 자기들끼리 웃더니 그냥 말았는데 이제 이것도 몰랐으면 또 하다가 또 이렇게 강매 당했을 수도 있겠다.
0: 무서워서.
1: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는 이제 적당히 알아보고 너무 막 완벽하게 준비를 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또 이때 한번 느꼈습니다.
0: 맞아요. 네. 이게 뭔가 그분들도 아, 이 사람들이다 하고 타겟을 정했겠지만 하는 게 근데 네. 너무. 요즘 이제 여행 유튜버분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네, 막 싸우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뭐 호구 다니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고 가서 아이씨 노! 하면서 막 단호하게 상대방이 좀 좀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1: 맞아요.
0: 고압적인 자세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사실 시비가 붙게 되면 좀 골치 아픕니다.
1: 그렇죠.
0: 이건 솔직히 이제 이게 뭐 가감 없이 표현하자면
1: 네네.
0: 많은 그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되게 당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대사관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그렇죠.
0: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관을 믿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여행
1: 그쵸.
0: 인원이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많은 민원을 이제 넣다 보면. 그분들도 이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1: 그렇죠.
0: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1: 맞습니다.
0: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1: SNS에서 보던 것처럼 하면 진짜 큰일 났는 게 저도
0: 그랬지.
1: 이제 그 이것도 이 그 소매치기를 좀 공부하다가 본 콘텐츠인데 여행 유튜버분이 똑같이 이제 뭐 강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단호하게 노 하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자기를 찍는데 뒤에서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0: 아
1: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사람을 따라 오더래요. 그 두 명이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이 좀 우람한 두 명이 따라 오다가 이제 또 하필 숙소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는데 저녁에 그 버스 정류장에 자기랑 어떤 좀 얄쌍한 그냥 시민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자기를 오더니 막 멱살 잡고 목 조르면서 막 어딘가 저 끌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 앉아있던 사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쌩 까고 그냥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0: 무시하고.
1: 네, 게스트 시민분들. 근데 이제 막 반항하고 했는데도 워낙 체격차이가 많이 나고 두 명이니까 얻어맞고 이제 막 진짜 아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아까 그 도망쳤던 분이 이렇게 전자 킥보드를 타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래 옆으로. 그러면서 자기만 보이게 입 모양으로 폴리스 폴리스 하고 쌩 가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삐뽀 삐뽀 하면서 이제 경찰 분들이 오셔서
0: 부르러 가주셨구나.
1: 네, 다행히 이제 그 걔네들은 도망가고 다행히 이제 어디 뭐 끌려가지 않고 구출은 됐는데. 그러면서 참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아라고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0: 이 여행이라는 게 이제 명과 암이 있듯이
1: 조심하셔야 돼요.
0: 요새 이제 동남아 중에 한 국가는 우리나라 분들께서 많이 가시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실종 사건이 지금 좀 늘고 있대요.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국에서도 타국 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뭐 부르잖아요.
1: 네네.
0: 이제 콜을 부르는데 콜벤을 이제 뭐 캐리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숙소 그쵸. 연계해서 그쪽에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루트지만 일단 뭐 모르잖아요. 말도 그쵸, 잘 그쵸. 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예약된 차를 타고 가서 그대로 실종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 요새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총리분께서 직접 방송에 이제 홍보, 여행 홍보하는 영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의를 갖고 있고 이제 조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국가의 언어로도 해주시고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참 여행이라는 게 그럼 물론 좋은 곳들도 있지만 험지가 많아요.
1: 그렇죠. 아직 뭐 워낙 개발 안 된 곳도 많고.
0: 그럼요. 그래서 나는 뭐 여행인데 뭐 어때 하고 이제 무작정 그렇게
1: 돼요.
0: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말도 통하고 내가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딱 머리에 딱 드는데 외국어는 진짜 새카맣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망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상기하고
1: 맞아요.
0: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위험을 벗어날

0: 그럼요. 어쨌든 대사관에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줄 수 있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안 준다고 버팅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걔네는 또 사고방식이 달라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자기 몸을 보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 그럼요. 이 작년 기사에서 봤는데,
0: 네.
1: 뉴스에서 봤죠. 너무 안타까웠던 누구나 가는
0: 뭐죠?
1: 휴양지였는데, 노년에 이제 부부분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기념으로 여행 가셨다가, 길거리에 이제 걷다가 보니 산책 겸 숙소까지 가시다가, 그런 강도를 만나서
0: 아하.
1: 총격을 당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조심하고,
0: 그쵸.
1: 산책도 이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번화가나,
0: 맞아요.
1: 아니면 조금 벗어나더라도, 금방 이제 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뭐 시야라는 게 내가 알면 안 보이더라도 시야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안 보고 있지만 아는 곳이라면 어디에 뭐가
0: 그쵸.
1: 있고 이런 거는 눈이 딱 들어오는데 낯선 곳에 가면 누군가가 어디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나를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꼭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살짝 분위기를 바꾸면
0: 네.
1: 여행에서 배운 것. 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호주 여행을 갔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0: 네.
1: 호주 분들은 저희 나라는 이제 보통 9 to 6잖아요.
0: 그쵸.
1: 9시 출근, 6시 퇴근. 그분들은 조금 더 당기더라고요. 7시, 6시 출근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2시, 3시에 일이 끝나죠.
0: 아, 너무 빨라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삶에서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걸 느꼈을 때는 그리고 그거는 국가가 저희 나라는 이제 밤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야간에 이제 뭐 이런 음주 가무가 할수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0: 네.
1: 거기는 웬만하면 아무리 번화가에도 10시쯤이면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가 그래요. 수도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야 뭐 이제 일찍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보면은 5시, 6시? 6시쯤만 돼도 막 단체로 이제 런닝 하시는도 있고 자전거로 쭉
0: 야,
1: 다니시기도 하고
0: 미라클 모닝이네.
1: 이제 그걸 봤을 때좀 일찍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좀 저도 로망이 생긴 게뭐그 동네 되게 뭐랄까요? 이제 번화가는 아니었는데
0: 네.
1: 좀 외진 곳에 이제 숙소였어요. 숙소인데 뜬금없이 그 카페가 있고 코너에 근데 너 되게 잘돼 있죠 이쁘죠 근데 이쁜데 6시쯤 가도 카페를 여시니까 그곳에서 다들 한잔 하시면서 신문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출근하시고 일찍 끝나잖아요 늦어도 4시는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후가 있는 삶 그렇게 직장 가실 때 가볍게 하고 가셔서 마치자마자 바로 그냥 바다에 서핑하러 가시고 가서 선탠 즐기러 가시고 이렇게 다들 모이셔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특유의 여유 있는 문화 그게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분들은 웬만하면은 다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살짝 불쾌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뭐 웃고 넘어간 그런 상황이 많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저는 너무 쫓겨 사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쉽게 짜증도 나고, 그게 뭐 이제 문화야 다르겠지만 너무 이제 물질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좀 괴리가 있더라.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0: 좋을
1: 그래서
0: 것 같아요.
1: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로 많이 가잖아요.
0: 그쵸.
1: 젊은 분들이 가셔서 되게 높은 확률로 거기서 이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제 친구도 지금 거기 정착해 있는 친구도 한명 있고. 진짜
1: 그
0: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문화를 느껴보면 진짜 다릅니다. 그분들의 삶에 뭐 금방 녹아들더라고요. 친절하고 워낙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화도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런 특유의 여유, 난 그런 걸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뭐

0: 미라클 모닝 한번 해보시면.
1: 아니, 근데 우리는 좀 안 맞죠. 미라클 모닝 하면 피곤해요.
0: 아, 그러고 또 까지 해야 되니까.
1: 늦게 끝나니까. 아, 일찍 끝나면 할 수 있죠.
0: 굉장히 힘듭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네.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두 번째 곡, 아, 세 번째 곡이죠?
1: 네.
0: 한희정의 꿈꾼다 드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점, 뭐, 네. 갑작스럽게 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은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항상 좀 아쉬움이 남아요.
1: 그렇죠.
0: 내가 너무 즐기다 왔을 때의 아쉬움과 아니면 아,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거기서 좀 더 피곤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볼 걸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기 마련인데
1: 네.
0: 언젠가 여기는 꼭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또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수님은 혹시 네. 여행지 중에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 무엇 때문에 기억이 남는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일단 제가 유럽은 참 늘 다시 가고 싶긴 한데 근데 유럽도 조금 딱 한 군데만 고르러 가면
0: 네.
1: 아 유럽은 좀 뭔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원래 뭐 동남아시아를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도 탈락. 근데 딱 제가 가본 곳 중에 이 유럽과 아시아가 합쳐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티르키예.
0: 네.
1: 티르키예를 제가 그때는 엄청 그 위험한 때에 갔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적색경보 떴을 때 이제 가고 해서
0: 네.
1: 많이 이제 뭐 밖으로 못 다니고 했었는데 턱 티르키예를 좀 다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를 가서 그 굉장히 많아요. 그 빠무깔레라는 데가 이제 그 흰색 돌들이 이렇게 그 계단식 논처럼 쫙 있고 거기 이제 파란색 물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 그곳도 있고 이제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네. 탔었는데
0: 유명하죠.
1: 아, 그 열기구를 탔을 때 그 전율과 그걸 아직도 못 잊고 그걸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잘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그래서 저는 튀르키예를 한번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0: 튀르키예.
1: 네.
0: 구 터키입니다.
1: 맞습니다.
0: 터키고 이 튀르키예를 꼭 다녀오신 분들은
1: 네.
0: 불보다는 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좋아요.
0: 미식의 나라라고 또 하고
1: 그렇죠.
0: 먹을 게 또 상당히 많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가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그쵸. 사실 유럽입니다. 유럽에 그쵸, 속해 유럽이죠. 있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자체가 아시아 대륙에 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 또 이제 중동 국가들이다
1: 네.
0: 보니까 같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도 이슬람이 좀 강세인 나라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시아 음식 그리고 유럽의 음식 공존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뭐 건축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이 유럽과 아시아가 절묘하게 융합된 참 좋은 쪽으로 융합된 나라인 것 같아요.
0: 어허.
1: 다만 이제 그 시민 의식은 조금
0: 떨어질 수 있다.
1: 아, 그 가정적인 부분에서
0: 아 그렇죠.
1: 아무래도
0: 그렇죠.
1: 종교가 그렇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긴 이제 약간 가정 폭력이 항상 그냥 기본이고.
0: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0: 아, 오해가 되실 수 있는 가정폭력이 많이 있어서 호가 아니라
1: 아 근데 이게 그 일단 요새 K 드라마가 굉장히 또 핫하지 않습니까?
0: 아 이게 진짜 동남아나
1: 네.
0: 아시아 국가 어디든 그리고 이건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특히 남미가 또 강세고 K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1: 약간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K드라마를 보면 한국 남자들은 다 약간
0: 잘생기고 친절하고
1: 키 크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그렇지 않습니다.
1: 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티르키예에서는 아무래도
0: 그렇죠.
1: 가부장적인 이런 게 워낙 세다 보니까
0: 그럴 수 있겠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국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환상과 이런 이상들이 있어서.
0: 네.
1: 되게 좋아하고 또 남자들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이게 사실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6.25 참전국이기도
1: 그쵸, 그쵸.
0: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나라와의 그 혈연이란 관계라는 의미가 사실 딱히 뭐 그 뒤로는 큰 교류들 우리 뭐 이제 국가적인 교류가 많이는 없었지만
1: 네.
0: 인식이 이제 형제의 나라라는 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호가 크더라고요.
1: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뭐 딱히 그러진 않던데요. 그냥 뭐 그러니까 호는 굉장한데 뭐 형제의 나라 이런 건
0: 그건 이제 시대의 별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만한 국가의 이런 교류가 많이 없다 없으니까. 보니까 지금 자라났던 지금의 한 30, 40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호가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제가 갔을 때도 이미 호가 너무 세서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갈 때여서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귀한
0: 이 튀르키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저 결혼했을 당시가 코로나 네. 한창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로 해외 여행을 이제 풀렸던 곳이 튀르키예였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신혼여행인데 갈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그 당시에 너무 위험 리스크가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라만큼 그 방역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세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갈 때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 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검사 용지 백신을 받았다라는 용지를 들고 가잖아요. 현지에서 또 그곳에 백신을 맞고 해야 된대요.
1: 아하.
0: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여행을 다니다가 들어올 때 비행기 타기 뭐 하루 전 이게 아니라 며칠 그 기간이 있더라고. 그 전에 다시 검사를 거기 현지에서 검사를 받고 이거를 용지를 받아서 공항에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넘어와서 또 2주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1: 까다롭네요.
0: 마침 갔는데 거기서 검사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또 못 넘어오고 체류가 길어지고 이런 막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 그만큼 그런 위험한 시기인데도 튀르키예의 해외여행이 가장 먼저 풀렸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말씀해주셨던 그 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1: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 열기구 사진을 치면
1: 네.
0: 대부분이 이제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약간 절벽 같은 데에서 몇십 개 떠 있는.
0: 그쵸. 몇십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몇백 개가 동시에 뜨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는 못 가요.
1: 왜요?
0: 저는 안전에 대한 그 고소공포증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서 그 열기구 사고를 좀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그 열기구 하나만 타도 위험한데 그 수많은 열기구가 뜨려면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모두 다 물론 전문가겠지만 개 중에는 견습생들이 또 끌고 가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러다 서로 만약에 부딪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1: 네네.
0: 많이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1: 그 타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열기구끼리는 의외로 되게 거리가 있어요. 열기구끼리 부딪히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대신에 이제 그 약간 관광객들의 어떤 이 로망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건지 한 번씩 이렇게 절벽 가깝게 이렇게 붙으시던 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살짝 무섭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0: 열기구 못 타시면
1: 네.
0: 그 잠실에 L사에서 운영하는 놀이동산에 열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타시고.
1: 그것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이제 기계가 위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네,
1: 좋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희 여행에 대해서 또 주제를 삼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여행이라는 게 또
1: 네.
0: 설레기도 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있을 만큼 그곳의 문화와 그 감성들이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1: 네,
0: 거는
1: 맞습니다.
0: 또 너무 다시 가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움이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 여행이라는 게 또 어떤 이들한테는 또 여행이 쉼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어떤 이들한테는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1: 좋네요.
0: 뭐 혹시 또 지금 여행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기억과 또 따뜻한 순간 선물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세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0: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 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의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유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0: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팩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애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오기 마련이죠.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도 않고 잠도 더 많아지고요. 어딘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묘해지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뭘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령견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수의사 선생님이시죠?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그 계절별로 예를 들면 사람은 환절기에 뭐 감기 환자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겨울에는 또 뭐 뭔가 또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들도 그런 계절별로 많아지는 어떤 이게 있을까요? 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든지.
1: 봄철에는 아무래도 알러지 환자들이 네. 좀 많이 있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병이나 피병 아하. 좀 많이 있고요. 가을에는 뭐 진드기 환자들 좀
0: 네.
1: 있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계절을 조금씩 타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저는 되게 뭐랄까요? 하다가 마음이 좀
1: 아, 네. 주제가
0: 네. 울컥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조금 무겁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노령견 돌봄 문제라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 우리 강아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가 들었나?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잖아요. 가족끼리도 누군가는 괜찮다 그러고 누군가는 아니야. 얘 이미 나이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긴 있겠죠. 노령견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1: 사실은 노령견이 몇 살부터 노령견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요즘에는 점점 나이가 수명도 좀 길어지고
0: 관리가
1: 하다 보니까,
0: 워낙 잘 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도 뭐 환갑만 지나도
0: 맞아요. 사람도 그랬죠.
1: 뭐 맞습니다. 요즘 네. 100세 시대라고 하듯이 네네. 강아지들도 예전에는 뭐 10살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노령이다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20살까지 사는 아이들도
0: 그러니까요.
1: 많이 있어서
0: 저 얼마 전에 네. 강아지가 워낙 건강해 보여서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15살이라는 거예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깜짝 놀랐는데 정말 걷는 거 뭐 이런 게 너무 멀쩡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1: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형견은 소형견들보다 조금 노화가 좀 이르게 오고
0: 네.
1: 소형견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8살 이상이면 좀 노령견에 속한다라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0: 네.
1: 사실은 이런 기준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사실은 이제 아이가 그 전과 좀 다른 변화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좀 노령견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관리를
0: 네.
1: 시작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0: 아이가 보이는 신호에 따라서 그걸 좀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1: 아 그렇죠.
0: 예,
1: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았는데 전혀 그런 노령견의
0: 네.
1: 그런 신호 없이 너무 잘 지낸다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우리 아이가 노령견이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과잉보호를
0: 네.
1: 할 필요는 없다라는
0: 네.
1: 얘기입니다.
0: 그러면 어떤 변화를 눈여겨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1: 사실은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이제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요.
0: 네.
1: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계단 앞에서 멈추거나
0: 네.
1: 점프를 평상시에 잘 올라가던
0: 네.
1: 점프하는 것을 좀 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는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0: 네네.
1: 일단은 평상시 잘 먹던 것들도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예전에는 잘 먹었던 것들이 입맛이 변해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면의 양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좀 처음 노령에서는 좀 아이가 평상시보다 좀 많이 자요라고 하다가
0: 네.
1: 나중에 이제 뭐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되면
0: 네.
1: 나중에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요로 또 오히려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면 패턴이 변화가 되는 것도 일단 아이가 좀 늙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아, 그러면 우리도 나이 들면 뭐 그 뭐 새벽잠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오히려 낮에는 많이 자고 밤이나 새벽에는 잘 안 자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1: 그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통상시 저희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도 갓난아이였을 때는 밤낮 없이 잠을 굉장히
0: 그렇죠.
1: 많이 잤잖아요.
0: 먹고 자고만 하죠.
1: 맞습니다. 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해서 밤낮 없이 자다가 나중에 이제 평상시 일상화가 되다 보면 낮에는 활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낮잠을 좀 잘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밤에 자고 이런 패턴으로 좀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치매 시기가 오게 되면 밤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네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가 요즘 좀 덜 움직이네 이 정도로 넘기기 쉬운데 이게 노화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인지 왜냐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곤란해지니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드리면 아이가 갑자기 산책을 나가기가 싫어한다라고 네. 하면 정말 노화일 수도 있고 이제 아플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져 있거나 하면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아파서 안 가는 거겠지만 정말 나이가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산책을 나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 일단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있는지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아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병원에서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라고 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게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산책 여부예요. 네. 산책을 갑자기 나가기 싫어한다. 이고 두 번째는 밤에 너무 많이 깨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노령적이 아까 제가 치매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요. 밤에 너무 자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치매인 경우에도 밤에 좀 자주 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기 위해서 뭐 자주 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당뇨에 와서 물을 많이 먹게 되거나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서 오줌을 그렇겠죠. 자주 쌀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시고요. 예를 들면 밥을 덜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밥을 덜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노령이어서 밥을 덜 먹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폐색이 있다거나 췌장염이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0: 그렇겠죠.
1: 밥 양이 줄어들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네.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신거나 아니면 소변량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반대로 줄어든다거나 하면 이게 노령 때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질환이나 당뇨 때문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서 네. 그런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네. 한번 해보시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이게 노령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일단 아파서 그런 건데 우리 아이가 늙어서 노령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질환이 점점 심화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구별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0: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령견이 되면 자연히 이제 소화력 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료를 바꿔주거나 간식을 바꿔주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1: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먹는 사료의 기준하고 노령이 됐을 때 사료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0: 네.
1: 노령이 됐을 때는 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또 콩팥에 좀 무리를 줄 수도 있는데
0: 예, 예.
1: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단백질량을 너무 줄이게 되면 또 근육에 그렇겠죠?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이라고 해서 어떠한 영양소를 빼고 어떠한 영양소를 더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콩팥은 너무 좋은데 다리가 약해요. 그러면 오히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네네. 반대로 우리 아이는 슬개골이나 근육량은 너무 좋은데 콩팥이 안 좋아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사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료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아이한테 더 맞는 적합한 사료를 찾아서 그 사료를 먹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어요. 원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0: 선천적으로 좀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1: 선천적으로 슬개골 네. 탈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오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산책 빈도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운동성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인 찾고 체중 조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염이 심해지지 않게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치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치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주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노령견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보호자들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힘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보통 이상 행동으로 치매가 시작이 될까요?
1: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네. 치매다 아니다를 강아지에서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람에서도 이제 치매를 진단할 때 있어서 본인이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체크하고 문답을 하고 아니면 주위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도
0: 맞아요.
1: 같이
0: 검사하는
1: 검사를
0: 방법이
1: 하는
0: 있죠?
1: 방법으로 예. 인해서 뭐 일단 일정한 스코어 이상이 되면 이제 치매 전 단계, 치매 단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아지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물어보기가 현실적으로 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치매다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 아이가 치매다 아니다를 선정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약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없거든요.
0: 사람도 마찬가지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은 좀 치매를 늦춰주는 약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일단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가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가 초기 치매 증상이 좀 있나라고 네. 생각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네. 사실 잠을 안 자는 것만 가지고 치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잠을 안 자는데 예를 들면 한 자리를 계속 뺑글뺑글 돈다든지 아니면 한 곳을 보고 계속 짖는다든지 네네. 밤에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사실 이제 치매라고 하면 사람이 치매인 경우에 사실 동거 가족이 굉장히 힘든데 네네. 사실 강아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야 될 밤 시간에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거나
0: 그러니까요.
1: 아니면 계속 짖는다거나 하면 보호자분들의 삶에 퀄리티도 상당히 좀 떨어질 네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매약을 좀 처방을 좀 해드려요. 사실은 강아지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보호자분과 원활한 반려생활을 네. 위해서도 저희가 좀 치매약을 같이 처방을 좀 해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치매를 완전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 치매를 좀 늦춰주는 약. 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좀 그런 약을 먹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잠을 편안하게 자게 유도를 하는 거죠.
0: 네네네.
1: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강아지 입장에서도 밤에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밤에 네. 같이 좀 충분하게
0: 그렇겠네요.
1: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약을 좀 처방하고 있습니다.
0: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요.
1: 네, 맞습니다.
0: 정말 이렇게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까?
1: 사실은 치매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가 있는 아이들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눈도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시력 후각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처럼 우리 아이가 치매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평상시와 같은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아지들이 좀 치매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환경을 굳이 바꾸지 않고 있었던 자리, 화장실이나 네. 사료 놓는 위치 아니면 잠자는 위치 이런 것들을 네. 굳이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환경 변화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배변 시술을 자꾸 해요? 그래도 이거 훈육할 일은 아니잖아요.
1: 사실은 훈육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0: 절대 아니니까요.
1: 사람도 마찬가지라 네, 네. 사실은 치매 단계에서 좀 배변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훈육보다는 그냥 기저귀를 채워서 뭐 더 욕창이나 이런 네. 2차 감염을 예방해주는 쪽으로 네. 좀 초점을 맞춰야지 훈육한 단계로는 네, 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0: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규만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노령견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먹는 거, 산책 이런 거거든요. 뭐 양을 줄여야 되는지 활동량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줄이자니 너무 처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1: 결국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령견 경우에는 이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아이한테 맞는 사료를 정확하게 네. 좀 측정을 하는 게 좀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0: 이거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1: 그렇기는 한데 우리 네. 아이가 크게 어디가 아프지 않다.
0: 네, 네.
1: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노령견일수록 근육 양이 떨어지지 않게 네, 유지를 네.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아까 퇴행성 관절염 등 때문에 체중이 너무 오버되지 않게 네. 과체중 좀
0: 체중 조절
1: 해주셔야 네. 되시고 소화력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되는 위주의 네. 좀 사료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0: 네.
1: 사람 먹는 거 자꾸 주시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노령견인 경우에 사람 먹는 거 먹다 보면 나트륨 함량 늘어나서 혈압 높아지고
0: 네.
1: 그로 인해서 당뇨 생기고 막 이런
0: 네.
1: 그런 성인병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호르몬성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 음식 주지 마시고 간식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간식을 주신 만큼 사료량을 좀
0: 줄이고,
1: 줄여주시고 요것만 네. 좀 신경 써주시고 규칙적으로 좀 산책 많이 나가주신다라고 하면
0: 네.
1: 과체중도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육량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러면 산책은 네. 짧고 자주가 정답입니까?
1: 짧고 자주가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0: 들수록. 짧다는 건 30분 이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30분 이내죠. 왜 그러냐면 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심폐 능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관절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0: 네.
1: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할 때 예전 어렸을 때 막 2시간씩 산책을
0: 예.
1: 했다고 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2시간씩 하게 예. 되면 관절에도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자꾸 걷지 않으려고 하고 보호자분들을 쳐다본다. 안아달라고 쳐다본다라고
0: 예.
1: 하는데 아이가 나가서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운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고 산책을 해주셔도 되시고 요즘에는 그 유모차 강아지들
0: 네,
1: 유모차
0: 많아요.
1: 많으니까 유모차에 싣고 예를 들면 10분, 15분 정도는 아이가 걷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때 유모차 채워주시다가 다시 걷고 싶어하면 다시 걷고 이렇게 아이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물이랑 간식 같은 거 챙겨서 그렇게 산책해주시는
0: 네.
1: 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령견들이 밖에 나가서 비록 정말 뭐 5분밖에 안 걸었다 하더라도 그 유모차를 타고 도는 순간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건가 봐요.
1: 그럼요. 그렇게 예.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루틴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아지들도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오히려 정신건강상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걷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책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안고 하시든지 아니면 유모차 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요즘 그렇게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그렇게 산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꿔주면서 충분히 아이가 또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집안 환경, 제일 이제 생각났던 게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거.
1: 아, 맞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늘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퇴행성 관절염, 네네. 관절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슬개골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고 재활을 통해서 근육량을 다시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원활하게 네. 걷고 이게 잘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근육량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관절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 수술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해주시고 점프하지 못하게 계단 같은 거 좀 네. 많이 설치해주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온도나 습도 조절 같은 것도 훨씬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
0: 네.
1: 되시고
0: 온도 습도는 그냥 우리 사람이 느끼는 쾌적한 거 있잖아요. 20도에서 23도, 50, 60% 습도 이 정도가 마찬가지인가요?
1: 아,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이제 다만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철에 에어컨 켰을 때 네. 차가운 바람이 아래쪽으로 깔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아지들이 조금 더 추위를 많이 느낄 수가
0: 그렇겠네요.
1: 있거든요.
0: 우리는 이제 키가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1: 그래서 우리가 춥다라고 하면 강아지들은 정말 많이 추울 수 있다라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이제 마지막까지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이 무겁지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원장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경험 많으시죠?
1: 아, 네. 저도 이제 안락사 네. 부분인데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보호자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100%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항상 이렇게 와닿긴 하는데요. 일단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0: 아, 네.
1: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치료를 하다가 수의사가 아, 이 정도에서는 치료가 크게 의미가 없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가 얻는 것보다는 고통이 훨씬 더 큰 네,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 보통 저희가 먼저 말씀을 어렵지만 먼저 꺼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0: 고통이 너무 심하니. 네.
1: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벌써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든 시점이 되면 미리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가 어렵다라는 걸 보호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부담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런 안락사 기준이 좀 그렇게 까다롭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심장약을 먹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 약 먹은 거 너무 싫어해요. 약 먹어서 그걸 너무 죽도록 싫어하니까 우리 아이 심장약 안 먹고 안락사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0: 네.
1: 안락사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단계에서는
0: 네, 네.
1: 치료가 맞습니다.
0: 네, 네.
1: 근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말 호흡을 제대로 쉴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극도의 통증이 있다든지 경련이 멎이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안락사를 선택을
0: 네,
1: 하는
0: 네.
1: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우리 아이가 약 먹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평생 약 먹으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락사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안락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특히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를 돌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저희도 이제 치료가 되는 질환이 있고 안 되는 질환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저는 치료를 하다가 우리 아이는 치료하는 단계의 아이가 아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완치가 어렵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단체가 되지 않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갈수록 아이가 힘들어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단계나 4단계쯤이 왔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언제든지 좀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보호자분께서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정말 좀 마음에 남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종양이 너무 심했어요. 구강 종양이 너무 심했는데 사실은 수술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미가 없었는데 안락사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의미가 없고 그런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소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종양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한 3년 이상 하던 친구였는데 종양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서 정말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수술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랑 같이 놀러 가서 항상 좋아하던 바닷가에 가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던 소고기를 한번 먹이고 싶은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선생님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의료진 많은 상의 끝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술이지만 보호자분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수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술을 했던 게 좀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러시겠네요. 게
0: 그러시겠네요. 의료진들도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아마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 하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아까 응급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한번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응급 상황인 것 같은데 노령견이든 뭐든지 간에 응급 상황이 왔는데 주위에 24시간 문 연 동물병원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보통은 꼭 내원을 하는 게 맞지만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단은 코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4시간 동물병원에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전화를 받으시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먹는 약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대부분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이나 수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으실 테니까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는 전화상으로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연락처 하나 정도는 저장을 딱 해놓고
1: 좋습니다.
0: 필요할 때는 딱 쓸 수 있게.
1: 보통 그렇게 좀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응급 상황에 가야 될 병원을 보통은 한두 군데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 있더라고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언제나 좀 중심을 잘 잡고요. 그렇죠?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그리고 병원 가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고
1: 맞습니다.
0: 자신이 없을 때는 전문가한테 빨리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이보다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펫케어 라이프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sure you could keep up?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작년에 심어놓은 꽃 양귀비가요. 제 발걸음이 부족했는지 꽃이 피지를 않았어요. 화단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빈 공간에 늦었지만 채송화, 곽꽃, 사로비아, 페랭이꽃, 금영화를 덧뿌려놨는데요. 날마다 물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음을 하여야 꽃이 활짝 웃어줄까요? 힌트 좀 주세요. 아시는 분.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정세랑 작가의 살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살자은과 목인고는 김무원의 증세를 살피고 독으로 인한 증세임을 알아내고 독을 쓴 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은 살자은 94쪽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아침에 인곤을 독에 대해 알아보라고 내보낸 후 자은은 역시 거슬리지 않게 집안을 기웃거려 보기로 했다. 아무리 사나의 부탁으로 이를 살피기 위해 왔다 쳐도 상관없는 이가 들쑤시고 다니는 꼴은 보기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자은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다리도 펼 겸 저택 자체를 구경하는 듯 한가한 태도를 취했다. 담장 높이는 8척이었다. 동서남북의 문은 남쪽을 제외하곤 세 군데 모두 쓰지 않는 듯 줄로 묶여 잠가두었고 최근에 연 흔적도 없었다. 김무원이 누운 몸체와 다른 가족들과 손님들이 쓰는 다섯 채의 집채, 절벽 동굴에 붙여 벽 없이 지은 불당, 부엌채와 마구간이 따로였다. 집채들 사이에 회랑은 없었다. 사열대 규모의 집을 건드는 손이 많아 드나드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었고 팔척의 담장도 발판을 딛고 넘으려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같은 생각을 중봉도 한 듯했다. 오늘은 김무원의 침상을 지키는 순서가 아닌지 일찍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 셋을 부리며 담장을 넘기 좋은 부근마다 마름쇠를 뿌리고 있었다. 네 가닥으로 날카로이 갈라진 마름쇠는 질 좋은 철인 것이 한눈에도 보였다. 중봉은 자은이 다가오는 걸 보더니 그래도 전날 본 사이라고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누구든 담을 넘었다간 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도 날카로운 마름쇠는 본 적이 없네요. 저희 집에서도 작은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해자용이지요. 전쟁 때 물 아래에 숨기려 만든 물건인데 좀 남아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자를 건너려다 이런 물건을 밟았다면 말도 기수도 끝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담을 넘을 자가 있었습니까? 자은이 심상이 물었다. 몇 년 된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금불이 네 개나 있는 집 아닙니까? 불상을 훔치려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훔쳐가진 못했습니까? 어설픈 도둑들이어서 금방 들켰고 한 놈을 제가 직접 베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지요. 워낙 인망이 있으시니까 도둑들도 피한 축이지요. 그럼 마름새는 누가 독군님을 노릴까봐? 아, 중봉이 일꾼들을 손짓으로 물리며 한숨을 쉬었다. 독군님이 누워서 어파와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독군님을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해하려는 자가 조바심이나 직접 해치우러 오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봉은 김무원을 해친 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은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무성한 수염과 벌어진 어깨가 역사의 전형으로 보이지만 역사에게 지략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독군어른도 따르던 분들도 공을 많이 세우셨지요. 먼저 마루에 앉으며 묻자 중봉도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전쟁 때 이야기를 시작했다. 호로하에서 왕봉화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물에 빠뜨린 적군과 베어 죽인 적군의 수가 몇이었는지, 머리 밑이 타는 여름과 등이 얼어붙는 겨울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아군과 적군의 이름을 날린 인재들을 실제로 보니 어땠는지, 중봉의 호탕한 얼굴에 자긍심이 어렸다. 참모인 독군으로 물러나셨지만 사실 장군이 되셨어야 합니다. 위에선 명하려 했어요. 그걸 거부한 건 독군 어른이십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이미 장군이 여럿이라 또 장군이 되고 싶진 않으시다고요. 그런 부분을 따지셨군요. 자은은 묘하다고 생각했다. 진골들끼리야 모두가 모두의 친척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이유로 장군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다. 우리로서는 독군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길 바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봉은 자은의 의아해하는 얼굴을 보고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신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병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검을 잘 쓰는 자도 없고 궁술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 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따로 있었지요. 그러나 작전을 그대로 해내는 병사들을 찾는다면 그건 항상 우리였습니다. 선왕께서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맡기면 맡긴 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묘할 정도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종이에 그려진 진의 형태 그대로다. 병사 하나하나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독군 어른 아래에서 우리는 뛰어났습니다. 가장 복잡한 작전, 장수부터 어린 병사까지 모두 이해해야 해낼 수 있는 작전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독군 어른이 만약 장군이 되어 우리를 두고 가셨더라면 우리도 그 뛰어남을 곧바로 잃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70명 남짓이었지만 신라군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 군 전체가 강의 신이 돕고 바람의 신이 돕는 것처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자은의 물음에 중봉은 답을 찾으려 기억에 잠겼다. 지킬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킬 것이요?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밭이 없는 자에게는 밭을, 이름 없는 자에게는 이름을 주셨고, 가족이 노비가 되어버린 자는 그 주인에게서 되찾아 주셨고, 그 나눔이 아무 불만도 일으키지 않도록 세세한 균형을 살피고 주고 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금 출신으로 징발된 자들이 모여 있으니 싸우긴 싸우면서도 왜 싸우는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었으나 점점 변해갔습니다. 독군님은 매번 우리 싸움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 전체에 비추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기고 진다면 결과는 어떠할지 일러주시곤 했어요. 글자 하나 모르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요. 자은은 독군이 독에 당하기 전에 만나보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때로 물자가 모자랄 때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를 후하게 입히고 후하게 먹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쟁에 나오기 전보다 살기 낫다는 말까지 나왔고 다른 부대들과 비교할 때면 의기양양했지요. 우리가 잘해내면 흡족해 하시는 독군님의 얼굴에 더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독군님이 작전을 짜실 때 그 작전 안에는 늘 우리의 자리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군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고 독군님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매초성 전투를 앞두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신라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신라가요? 오만하게까지 들리는 말이어서 자은은 놀란 티를 감추었다. 피 흘리는 신라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중봉이 독군의 말을 반복했다. 그 다음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맡긴 목숨을 내가 중히 쓰기로 했다. 내가 세운 작전이기에 내가 이끌기로 했다. 너희와 함께 나도 죽는다. 우리의 죽음은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리가 묻힌 곳에서 다음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독구님은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셨고 듣고 있던 우리도 어디까지고 독구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봉은 거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듯했다. 멀리 시간을 거슬러 갔던 의식이 현재로 돌아오자 자은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전쟁에 다녀온 사람 특유의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표정 정도는 참아줄 용의가 있었다. 자은은 독군과 독군의 병사들 사이 매우 특수한 일체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독군이 머리고 병사들이 몸이었던 듯 대단한 일체감이 있었는데 몸은 죽고 머리는 살아 돌아온 셈이었다. 죽을 각오로 임했는데 살아 돌아온 것이 독군과 주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치욕을 느꼈을까? 괴로움을 느꼈을까? 그도 아니면 이질감을? 죽음을 당연시해야 할 정도의 작전이었다면 반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자은이 묻자 중붕의 얼굴이 붉어졌다.
1: 사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란 작전은 도맡아 해왔으니 이번엔 다른 부대가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부끄럽지만 같은 전장에 있던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0: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자은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1: 매초성 전투에서 저도 아들을 잃고 두섭은 둘을 잃었습니다. 정해진 죽음으로 같이 걸어가자고 자식에게 말하는 아비들도 많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몸 둘레만 크고 그릇이 작았습니다.
0: 네 분은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내내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독군과 독군의 아들 지울, 중봉과 두섭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를.
1: 두섭의 작은 아들 해유가 지울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 아이가 씨름에서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씨름이요?
1: 전투 전날 마지막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먹고 마신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농담을 하며 웃던 얼굴들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풀가에서 눈에 흰자이들이 번쩍거렸지요. 그 바짝 곤두선 병사들을 위해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독군님께서 우승한 자에게 상을 하나 주겠다 했는데 그 녀석이 해요가 이를 악물고 이기더니 상으로 지울님의 옷과 갑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0: 아, 죽을 게 뻔한 미끼 전투에서 주인의 옷과 갑옷을 달라고 했다. 미끼 중에 미끼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어려서 듣던 옛 이야기의 신하나 다름없었다.
1: 사방이 어찌나 조용하던지요. 기이하게 들떠 떠들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울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왜 그딴 걸 달라 하느냐. 진짜 상이 될 만한 것을 고르라. 나는 싫다.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면 물러날 법도 한데 해요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더이다. 어린 것이 약조를 어기지 말라고 똑바로 외치는 바람에 독군님께서 결국 지울님의 뜻을 굽히셨지요. 지울님이 제일 좋은 비단옷과 늘 입던 갑옷을 해요에게 주면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중봉은 고개를 내둘렀다. 자은은 지울의 우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금의 회한에 찬 그 남자는 쉽게 울 것 같지 않았다. 그땐 지울님도 한참 어리셨으니까요. 매초성에서 해요가 그 옷과 갑옷을 입었습니까?
0: 예,
1: 그 고집스러운 아이가 지울림의 옷과 갑옷을 입고 아수라장 속으로 퇴로를 뚫었습니다. 독군 어른이 정신을 잃고 계신 걸 저와 두섭이 구해오다가 크게 다친 지울림도 발견해 제 말에 태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한 일이라. 아군 진영에 다다랐을 때 두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젖어 있어 귀신이나 도깨비도 저런 꼴은 아니겠느냐고 뜨악해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곧 후방으로 보내졌지만 두섭은 눈 하나를 뽑아내야 했고 지울림은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전쟁이 끝났지요. 끝날이라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소강에 접어들자 그것 또한 겪은 적 없는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얼마간은 얼떨떨하고 얼마간은 허망했을지도 모른다. 금성에 돌아와 지울림이 죽음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고 안도하고 나서야 독군 어른이 괴로워하고 계시단 걸 깨달았습니다. 독군 어른과 지울림은 아마 저희를 원망하고 계시겠지요. 굳이 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대로 명예로웠을 거라고요. 뒤늦게 저도 그 점을 보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괴로울까? 오히려 숨기시려는 편이었지만 그런 속내가 어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달리 행하실 겁니까? 잔인한 의도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자은은 그저 중봉이 찍은 어떤 마음이 이르렀는지 알아야 할 뿐이었다. 아니요. 중봉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혜연은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입니다. 가끔 두섭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혜연처럼 욕망했을 거라고. 우리가 마지막을 본 건 그 아이뿐이었지만요. 그런 아이가 뚫어준 퇴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결정한 일이었지만 꿈에서라도 다시 그때가 닥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떻게 뚫어준 길인데 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봉이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흐르게 두지 않았다. 부상자나 포로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자은이 헛된 희망으로 물었다. 미끼 작전에 당했다는 걸 알자말자 적군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전투로 전쟁의 끝이 당겨졌으니 적디적은 희생이었지요. 그러나 그 목숨 하나하나를 독군 어른은 전쟁이 끝난 뒤로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 어른입니다. 중봉은 변해버린 독군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듯했다. 만약 중봉과의 대화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장수가 아니라 배우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자은은 판단했다. 인군이 돌아온 것은 해가 넘어가기 전이었다. 신나게 금성을 누볐는지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이었다. 배도 실컷 채운 듯했다. 그래서 티나지 않게 잘 묵고 다녔나? 인군이 넉살이라면 잘 해냈을 테지만 자은은 확인했다.
2: 이태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절대 들키지 않았네. 약을 취급하는 이들은 대개 아는 것을 비교하고 대어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니 오늘 띄어도 신기하고 잡스러운 풀과 뿌리에 대해 늘어놓자 다들 수월이 넘어오던걸. 한 시간쯤 앉아 떠들다 장 안에 있을 때 듣기로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암살이 가능한 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허풍일 것이다. 그런 독이 있을 리 없다 던져보았더니
1: 그 독을 찾았는가?
2: 후보가 여럿 있고 그중 무엇이라 해도 설아벌에서 해독제를 구할 수는 없을 듯해.
0: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너져 자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1: 역시 그렇군. 그 여럿에 대해 말해보게.
2: 독딱정벌레, 독두꺼비, 독버섯 중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버섯을 제외하곤 사만의 것이 아니라 속투긴을 통해 먼 나라에서 구해야 한다더군.
1: 구할 수 있다 쳐도 독딱정벌레나 독두꺼비의 경우 살아있거나 막 죽였을 때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위력을 보이지 말려서 가져왔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거라던데.
0: 땅과 물의 성질이 다른 그 먼 곳에서 데려온 딱정벌레나 두꺼비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군. 그런 걸 대단히 잘 다루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 이상.
2: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야.
1: 버섯을 썼다고 보는 게 안전할까?
2: 이 집은 상을 끼고 있긴 한데 이 집 사람 누구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것 같나?
0: 장은 지금껏 만난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아군에게서 또 적군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왔을 거야. 독군 어른이 전쟁 중에 사비를 털어 아랫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다 하니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공궁하여 버섯을 따라 다녔을 수도 있고.
2: 뭐야? 그럼 뺄 사람이 없자는가?
1: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아서 독군 어른이 쓰러지기만 하고 돌아가시지 않는 걸까?
2: 어두운 게 한 가지 더 있네.
0: 그렇게 말하고 인근이 작은 약첩 하나를 꺼내 내려놓았다. 이게 뭔가?
2: 해독제는 구하지 못했지만 혼미한 자를 딱 한번 깨울 수 있는 약을 지어왔네.
1: 뭐라? 그런 게 있어?
0: 자은이 약첩을 들어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맡으려 하자 인곤이 손으로 막았다. 하기야 좋은 약일 일은 없었다.
1: 약으로 부르기는 하네만 독에도 가까울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혹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하여.
2: 우리가 독군을 살리질 못해도 누가 죽였는지는 밝혀야 하지 않겠나?
1: 어떻게 둘러대고 이런 걸 지어왔나?
2: 한 군데에서 알아낸 것을 두 군데에서 재료를 구해 지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을. 자네 이제 나를 좀 더 믿어줘도 되지 않나?
1: 수완도 좋군. 자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밖에 눈과 귀를 피하는 게 중하고 또 중한 사태니 말일세. 한번 깨울 수 있는 약첩이라. 사나님께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수가 떠오르질 않는군.
2: 듣고 기뻐하실 소식은 아니지.
1: 하나 더 늦기 전에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0: 장은 인곤의 말에 끙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밤늦게 사나를 찾아가 어려운 상의를 해야 할 터였다. 그날 저녁 자리도 조용하기만 했다. 자은은 그릇과 수저가 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다가 무엇이 그 자리에 없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따로 식사합니까? 저희 때문이라면 시끌벅적한 식사도 좋습니다. 사나야 아이들을 두고 왔다고 쳐도 젊은 부부가 두 쌍이나 있는데 아이 몇은 있을 줄 알았다. 손님이 왔다고, 할아버지가 자리에 누웠다고, 어디 구석진 방에 숨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안쓰러울 일일 터였다. 그러고 보니 낮에 저택을 둘러볼 때 아이들 소리를 들었나? 낮잠을 자는 중이었나? 무척 얌전한 아이들인가? 이제는 꽤 큰 자은의 동생들도 부산스러워 소리만 들어도 집 어디에 있는지 눈에 그린 듯 했는데 이상했다.
2: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0: 지율이 입을 열었다. 장은 집안 사람들의 서로 마주치기 싫어 흩어지는 시선들을 감지하고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2: 귀찮에겐 둘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손바닥에 글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역질인 줄 알고 사돈댁에 맡겨두었습니다.
0: 사돈댁이라 함은 귀찬의 아내, 연난의 진정일 것이다.
1: 그런데 또 엎어라 하니 아이들이 더더욱 피해 있는 게 나을 듯하여. 기찬이 지울에 이어 대답했다. 불편한 침묵이 방을 채웠고 자은은 후회스러웠다. 지울이 안고 서는데 부축이 필요하긴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당연 아이가 있을 거라 여겼던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
2: 식사가 끝나면 아궁이와 우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1: 인곤이 제때 자은의 거북함을 덜어주었다.
2: 아궁이와 우물을 보셔야 합니까? 누가 삿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아궁이와 우물을 통했다면 독구님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화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1: 두섭이 수저를 멈추고 물었다. 중봉보다 날카로운 성미가 아닐지 짐작되었다. 피에 젖은 채 독군을 퇴로로 이끈 둘 중 한 사람다웠다.
2: 물론 그렇습니다만 불가물이 그 집안의 기운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흐려졌다면 징후가 보이지 않을까 하여 여쭙니다.
1: 인군이 태연히 주장했다. 바다에서 미끄러운 것을 주었구나. 자은은 새삼 생각했다.
2: 아,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귀찮이 끄덕였으나 자은은 얼른 손을 내저었다.
2: 부인들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물을 주관하는 분들이요.
1: 여자들의 말을 들을 때가 되었다. 여자들이 자은을 힐끔 보았다. 사나가 자은을 보며 자신도 합류하는 게 좋을지 눈빛으로 물었지만 자은이 살짝 고개를 흔들었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문학동네 정세량 작가의 책 청취자님과 같이 했습니다. 짧지만 마주한 청취자분을 생각하며 같이 한 마음이 친구를 대하고 있는 듯 항상 저는 즐겁습니다. 이 밤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에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는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들을 초청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 전주시 효자 2동, 3동, 4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 바 선거구인데요.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으로 민주당 3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와 진보당 김금주 후보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요. 무소속 후보 외에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사유서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5월 25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참석 후보자 소개해 드리죠. 두 명의 후보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 의회 효자 2동, 3동, 4동 기호 3번 조국혁신당 후보 송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 후보입니다.
8: 안녕하세요. 효자 23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6: 네, 오늘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조발언과 사회적 공통질문 그리고 상호 주도권 토론 그리고 시민질문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토론 규칙과 시간은 그때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종료 시간 30초 전 그리고 10초 전에 각각 경광등이 켜집니다. 경광등이 켜지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는 꺼질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로부터 2분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창한 이론이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보다는 주민의 숨소리가 담긴 생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효자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자생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체감하지 못한 부분들,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이 행정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건상 당장 개선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의 문제인 관성적인 행정과 일당 독점,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청년 이탈, 그에 따른 노령화 가속,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이번 지방선거는 전주가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주저앉아 빠져나오지 못할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갈린 중요한 지방선거입니다. 시의원은 주민분들의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의원은 주민들의 아래에서 발판이 되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앞장서 이끌기도 해야 합니다. 이제 전주에는 혁신을 이끌어낼 실력 있는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시의원 후보 저 송관수가 효자동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불편함부터 하나하나
6: 기호 3번 송광수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8: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34동 주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에 한숨 짓는 서민들, 골목골목 텅 빈 상가는 임대 현수막만 나부끼며 매해 1만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더 팍팍해지는 주민들 앞에 지금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는 오히려 구태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진 정치는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만 바라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한 자리에 견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투표의 설렘은 사라졌고 견제 없는 권력 속에 주민의 삶은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할 땐 협력하되 잘못에는 분명히 맞서는 정치 세력, 오직 주민 편에서 제대로 묻고 끝까지 따질 진보당의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외입성 해외연수,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세금을 개인과 가족, 지인을 챙겼던 시의원,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는 의회,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주시의회에 진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민주당이라는 한쪽 날개로만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입틀막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명야당이자 노동자 농민의 삶을 지켜온 민생정당입니다. 진보당이 전주시의회에 들어서는 순간 무능과 안주가 사라지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복원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진보당 기호 5번 김금주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6: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 후보자 토론에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들의 기조발언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모든 후보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의원 선거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제를 다루는 공간이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일부 후보들의 불참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의미와 책임, 두 후보께서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잠깐 좀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토론의 의미 그리고 불참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좀 이야기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좀 2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먼저 김금주 후보에게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8: 네, 먼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관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개 검증이 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 토론회는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원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라든가 예산, 교통, 환경, 교육 등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개 검증의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인 것이죠. 선거는 단순히 이름이나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상대 의견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자의 책임성과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시민 앞에 나와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책임 아닐까요? 토론회 자체가 후보자의 주민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6: 네, 송관수 후보에게도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릴게요.
7: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 캠페인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 공약을 직접 듣고 자질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후보자 토론회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책임감을 갖고 시민분들 앞에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는 불참한 후보님들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어찌 보면 일당 독점 체제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묻고 싶었던 것보다는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전주를 만드는 것이니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효자동에서 매번 화두에 오르는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통난, 주차난, 청년 일자리,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도시개발 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 현안들을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꼭 질문을 해야 한다면 이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인지 대해서도 묻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네, 저 지금 불참 후보들에 대한 입장 평가까지 좀 들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송관수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들이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묻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혹시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확인하고 싶었던 쟁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2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묻고 싶었던 이야기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해주시죠.
7: 현재 저희 그 전주 시의회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한 80% 정도의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동네에서 동네 현안이라든지 또한 동네에서 그 지금 하고 싶었던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지금의 문제들을 뭐 짧은 시기에 임기 4년 동안 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당선이 되면 또 어떤 체제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자리에 함께 못해서 매우 네. 유감스럽습니다.
6: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오늘 나왔던 질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민들의 좀 압력으로 그런 답변들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김금주 후보에게 기회를 좀 드리죠. 혹시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나누고 싶었던 쟁점들, 이야기하고 싶었던 질문들 혹시 있으실까요?
8: 네. 저는 저희 지역에는 세 분의 현역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 좀 준비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각각 이름으로 해도 되죠?
6: 네. 네.
8: 먼저 저는 민주당의 전윤미 후보에게는 공직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윤미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몫을 자신과 가족들, 지인들을 챙긴 것으로 지탄을 받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라는 이유로 또다시 주민들 앞에 서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행동은 무혐의보다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김성규 후보님께는 전주 시위에 대한 불신 가운데 하나가 외유성 연수와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민주당 시장 집행부를 상대로도 필요하면 반대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마지막 무소속의 최영병 후보에게는 시의원은 민원 해결뿐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집행부 견제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정당 공천의 부담이 적지만 반대로 정책 검증 시스템이 약하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후보님의 정책 전문성과 행정 역할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6: 네. 저희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건요. 이게 공직 후보자로서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인물됨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검증의 공간이 바로 토론회라고 하는 공간일 텐데요. 그런 자리를 좀 외면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인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교통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룸촌과 신도시 아파트 넓게는 대학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유입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옛 대한방직 부지에. 더군다나 이곳은 전주에서도 가장 높은 분양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도 함께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네, 그렇잖아도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집값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어떻게 전주가 대전이나 대구보다도 비쌀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미 외부에서 와서 전주에 새로운 단지가 생기거나 대규모 개발이 되면 이미 외지에서 온 분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특히 옛 대한방적 부지에 전주 최고가의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은 주변 시세에 자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개발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하는 시민공유형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6: 네, 바로 이어서 송관수 후보에게도 역시 2분의 답변 기회 드리죠.
7: 대한방직 부지처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동시에 고 분양가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그 단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지역 시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신규 입주 단지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까지 함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며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층,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이자 감면이라든지 뭐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돼야 되고 또한 대한방직 부지 터에 그 고분양가인 그런 아파트 단지만 들어올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청년들이나 신혼 그 부부들에게 좀 더 저금리 또한 그런 것들을 전주시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발되는 것을 개발은 돼야 되지만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 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와 행정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6: 네. 두 분 모두 이 그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공공개발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죠. 이 효자권은 전주 서남부의 관문 역할을 좀 하면서요.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쑥고개길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일대가 가장 큰 생활 불편으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만약 시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교통 흐름 개선 그리고 주차 문제 해결,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부터 2분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교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숙고객길을 많이 그 왕래를 하는데 정체가 보통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고 퇴근길에는 6시부터 7시까지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간대입니다. 교통 흐름을 뭐 저희가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한다는 거나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분석한 결과는 교통 신호 체계를 좀 신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교통 경찰관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와서 신호를 잡고 있지만 그 시간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시가지 개발부터 해서 잘못된 그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에 대한 것도 지금 유료화를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차 건물을 져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 네.
7: 네. 대중교통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버스 BRT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6: 네.
7: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완공돼서 조금 더 이렇게 교통 체증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새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한다거나 공공 주차 타워 같은 네. 것을 좀 확장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공통 질문에 대한 김금주 후보의 답변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8: 네, 교육청 사거리에서 쑥고개 3거리까지 한 대략 3.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퇴근 교통체증 매우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육청 사거리나 효천 사거리에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단순히 도로 폭보다는 신호대기, 아까 송관수 후보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호대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쑥고개로 교차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 신호 운영 체계 변경이라든가 신호 시간 재분배 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교통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있는 날과 나와 있지 않은 날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 체계나 신호 시간 배분을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해서 소통을 유도를 한다라면 교통 체증의 약간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외곽 도로를 건설 등을 통해서 차량을 좀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면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출퇴근 급행버스라든가 요즘 이제 수도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면 버스 우선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교통 체증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신시가지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효자 2동, 3동에도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신시가지 쪽에 노상주차장 저는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 네.
8: 주택가는?
6: 알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신호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신호시간 재분배하고. 근데 좀 말씀 들어다 보니까 경찰청에 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해당 선거구에 나오신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찰청과 간담회를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입장을 좀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현안을 좀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짧게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거구 안에 있는 효자 2동 인구가 가장 적고요. 전형적인 주거형 도심 지역이에요. 일부 노후주택가 정비 문제 그리고 생활 SOC 확충 필요성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될 텐데요. 그 행정과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우선순위 경쟁 불가피하고요. 또 의회 내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분의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료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인지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에게 먼저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8: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도 주민도 의원들도 모두 좀 공감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해 간담회를 가거나 주민들을 만나거나 행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동청사 건립부터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다만 전주시에는 이런 곳과 비슷한 곳들이 다만 효자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경쟁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속에서 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진보당은 주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가장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공론화하고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모아내는 장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가만히 앉아 나누면서 가만히 앉아 행정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민들 힘을 모아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행정을 설득하고 이게 가장 주민들의 의견이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6: 네. 송관수 후보에게도 기회 드리죠.
7: 저희 조국혁신당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민주당 다수 그 독점 그 체제에서 어떻게 토론하고 협의를 이끌어낼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 이동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주시에 그 노화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으면 다른 이번에 만약 끌려고 하면 뭐 효자 이동부터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있으니 다음에는 너네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효자 이동 같은 경우는 거기 한 100여 세대가 그 2층 제한구역에 개발구역 제한구역에 막혀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40여 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난 그다음에 그 뭐 골목길 정비 이런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호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상대 후보에게 6분의 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론회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긴급 찬스 1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거나 꼭 필요한 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긴급 찬스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긴급 찬스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 질문 답변 순서에 이어서 송관수 후보 그리고 김금주 후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관수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만약에 시의원이 되신다면 임기 안에 주민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떤 것부터 실행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8: 네,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상인분들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사실 문을 열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골목상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전주시의 노력, 시의원 한 명의 노력으로 끝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할 수 있는 있는 안과, 그리고 요즘에 배달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도 남는 게 없는 게 현재 배달 앱을 통한 일인데요. 그래서 광역 공공 배달 앱을 제안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꼭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2%대, 수수료 2%대로 낮춰서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세금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주시에도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광역 공공 배달 앱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7: 제가 지금 전주 맛배달이라고 지금 앱이 있거든요.
8: 네, 알고 근데 있습니다.
7: 이제 그게 활용성이 좋은 같은데, 그걸 그 지자체, 아 저희 그 의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갖고 전주시에 확대할 건가, 그게 굉장히 나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있는 배달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8: 뭐 광역공공앱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전주 맛배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률은 저조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한 상점도 별로 없고 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개편할 수도 있고요. 저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전국적인 공공 앱이 민간에 있다라면 그 협력을 통해서 전주시와 함께, 전북과 함께 어플을 좀 만들 수 있다. 배달 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시의원이 되시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그 저희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8: 저는 결국 그거는 의원 혼자서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결국 저는 주민과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다. 주민의 힘을 믿고 주민들과 함께 그 의견에 대한 일치를 보고 그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를 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보당의 도의원 한 명 있었던 도의원이 밭직불금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기에 말로만 됐던 건 아니고요. 함께 했던, 그게 필요로 했던 농민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효자 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9천 명인데 지금 행정센터가 8년 동안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8: 네.
7: 그래서 지금 비전대 옆에 지금 신축 그 행정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지금 이 농지거든요.
8: 네.
7: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8: 저희 진보당에서 예전에 그 총선,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거기 있는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효자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효자사동이 인구가 많지만 실제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센터, 완산체육관, 완산수영장 하나 있고요. 별도의 문화센터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체육 공간 이런 공간으로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상호 주도권 토론 김금주 후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김금주 후보 주도권 하에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8: 네.
6: 네, 시작해 주시죠.
8: 아, 네.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를 모두 독식하다 보니까 견제 없는 예산 지팡이 좀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입성하신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짬짬이로 통과시켰던 예산들을 어떻게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선명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7: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동네에서 참여예산 심의위원을 하는데 극히 옛날에 그전에는 그게 참여예산이 아니라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했죠.
8: 지금도 재량사업비죠.
7: 그게 이제 참여예산 아니에요. 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지금 각 의원들의 1억, 그 다음에 도의원은 5억. 저희 지역구에는 한 8억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량사업비를 떠나서 참여예산 심의위원을 두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의원들이 할 수는 없고요. 또한 뭐 짬짬이로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지만 기존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점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 네. 예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처럼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 문제 반드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 잘 운영되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많이 강조해왔죠.
7: 네.
8: 지방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원으로서 가장 우선할 민생의제가 무엇일까요?
7: 정치개혁, 검찰개혁, 저희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회권 선진국이 지금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근데 국가가 해주지 못하고 지방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외면받다고 저희 전주 시민들이 외면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도 문제겠지만 저희 기초 의원으로서 현재로서는 저희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우선해야 될 민생 의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7: 그러니까요. 동네 일을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은 현재 저희 효자 2동, 3동, 4동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주차나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효자 4동에 현재 주민센터 쪽에 한 만여 평의 공간을 하고 그쪽에 지금 저류지가 있어요. 그쪽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죠.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 그 문제는 또 저기 시원에 당선된다면 중앙 정부와 저희 조국 혁신당 그 지금 쇄빙선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좀 보조를 받아서 제1 우선 과제로 그쪽을 주민들에게 좀 편안한 휴식처와 생활 공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8: 네, 주민들의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많이 필요하죠. 네,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민생 의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으로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민생 의제로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7: 네,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뭐 골목상권 살리기로 해서 상가 번영의 예산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6: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에게는 한 번씩의 긴급 찬스 1분의 기회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실 때 1분의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는데요. 저희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저 전주시 바선거구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보고 나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9: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PC방이나 아니면 혼자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 활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에 복합문화공간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가 멀어요. 멀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효자하동은 전주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3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청사 효자하동 주민센터 부지 주변에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효자하동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 건립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6: 네,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마음 편히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 규모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생활 인프라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각각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네, 주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주시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주민의 삶을 진짜 외면해 왔는지 다시 한번 좀 절감했습니다. 청소년 사실 문화공간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공간,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 멀어서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멀어서 가는 게 힘들어요. 놀러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정말 농구도 하고 밤늦게까지 농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아지트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웠지만 청소년 무상교통 100원 버스 도입해서 아이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문화공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0: 나. 저 김금주도 효자사동 신청사 여유부지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수영장, 뭐 다목적 체육관 이런 주민 맞춤형 공공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돈이 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명원 그 사거리 수명원 옆에 복합문화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거리상으로 보면 저희 전주시가 저희 지역구에 2동, 3동, 4동은 사실 자전거 타고 한 10분, 20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놀 권리를 부모들이 좀 침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애들이 짬짬이 시간으로 뭐 휴대폰이나 그렇지 않으면 게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어른들이 좀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진국처럼 애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뭐 음악 감상실 또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효자사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곳에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하면 과대한 비용이 드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층수를 좀 올려서 그런 공간들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효자사동 주민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전에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약 검증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질문당 1분씩이고요. 앞서서에 이어서 먼저 송관수 후보에게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진료를 약속하셨어요. 네, 이게 왜 효자 2, 3, 4동에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2: 효자 2, 3, 4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그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 혼자 그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지금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딱 한 것은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저희가 진안이나 무주나 고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전주는 가보면 시설도 낙후돼 있고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의료기기 하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한의사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MOU 체결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공약으로 넣어봤습니다.
1: 네, 지금 현재도 그 방문 요양 관리라든지 이런 건강 관리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것과 차별성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돈이 아까워서 어르신들은 아파도 못 갑니다. 근데 경로당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 1회, 좀 많으면, 월 2회 정도는 순차적으로 전주시를 돌면서, 어르신들이 좀 물리치료사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의사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봉사 쪽으로 돌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예산 없이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송광수 후보의 경로당 한방 진료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금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죠. 그 공약 중에 청소년 무상버스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전주시

0: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1: 네, 일단 뭐 예산 문제 하기 전에 전주시 청소년 버스 요금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네, 현금으로 하면 1,350원, 카드 1,300원입니다. 익산 100원 버스, 군산 500원 버스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죠. 사실 청소년 무상교통 지난 202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에 무상버스는 어려워도 500원 버스를 제안을 했고 전북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을 설득하고 시청과 시의원들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전주시에서 반대의 기류가 민주당 내에 다수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이 정책의 성과가 진보당에 공의되는 것을 시기했던 것 아닌가. 그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네. 맡게 되어버렸습니다.
0: 그 바로 이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1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1: 저는 우선 보여주기식 예산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대형 주민들 삶과 크게 관계없는 대형 토목개발 예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무상교통 꼭 실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파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 우선순위를 좀 짧은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OX 게임입니다. 네. 짧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관, 이거 역시 후보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은데요.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서 O 또는 X로 네,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에게 함께 질문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 국내든 해외든 의원연수가 뭐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의원연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뭐 축소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두분다 X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송관수 후보부터 네, 답변해 주시죠.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2: 현재 저는 해외 연수가 관광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지자체에서 해외 연수 타이틀이 해외 연수지 관광 목적이고 진짜 해외 연수를 한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근데 그쪽의 지자체하고 해외 쪽의 지자체하고의 그 관계성이 별로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측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과연 해외 연수이고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아까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100원 버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김문주 후보도 X를 드셨어요? 네.
1: 네. 요즘처럼 모든 온라인에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보고 이미 많은 사례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라면 저는 개별적으로 다녀와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런 외유성, 관광성, 해외 연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0: 네. OX 퀴즈를 통해서 후보들의 정치 철학, 지역 현안에 대한 시각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죠. 그동안 전주시의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족애사 빌어주기, 겸직 꼼수 쓰기, 뭐, 그런 전주시의회 이해 충돌이라든지 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처벌 중에는 의원직 박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시면 O, 반대하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된다. 셋. 네, 두 분 다 O, 의원직 박탈까지 가야 된다. 이번엔 김금주 후보, 그 이유는?
1: 네, 저도 공약상에 의회 개혁으로 넣었는데 이해충돌이라든가 성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을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알고 있는 시원들이 독점하고 그것들을 자신과 가족들이 챙겨가는 모습은 저는 정말 나쁜 행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나 이런 걸로 넘어가선 안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거는 당연히 의원직 박탈까지도 가야 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송관수 후보.
2: 공직자는 도덕성입니다. 그 도덕성이 실종이 된다고 하면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뭘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고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는 아니죠. 알고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야 우리 정치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두 분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뭐 상당히 유사한 답변들을 좀 하고 계셔서 더더욱 당사자들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었다면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동별 맞춤 질문으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효자 3동 맞춤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각각 2분씩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동 맞춤 질문 드리죠. 이 효자 3동은 아파트 밀집과 함께 이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침체와 공실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혹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김금주 후보.
1: 네. 골목을 다니기가 참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공실도 많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것은 그런 흐름들은 산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과 지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구청에서 공공이 행정이 재량권을 가지고 모든 전체 지역을 다 나누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점가 지정하는 과정에 우리 상인분들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공공이 함께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공공 배달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배달 사업이 배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봤자 남는 게 없다. 장사해봤자 남는 게 없다.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반드시 내릴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0: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영업의 침체, 공실 문제, 이건 뭐 효자 3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대부분의 그 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효자 3동의 경우보다는 효자 4동의 지금 현재 전주대 비전대 그 뒤쪽에 너무 그냥 공실률이 많아요. 거의 뭐 제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